헤럴드 알렌, It's Only a Paper Moon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의 음성,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8월 6일 목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해가 갈수록 사람들이 기다림에 서툴러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도 그렇고요. 요새는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속도로 볼 수 있고 또 중간중간 지루하다 싶으면 점프해서 뛰어넘어가기도 하니까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됐는지 또 어떤 속도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지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자꾸 성마른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시간 함께 음악 들으면서 차분한 기다림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로 2시간 가득 채워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휴가였는데요. 시원한 카페에서 책과 함께 했어요. 신윤주의 가정음악과 함께 8월도 힘내겠습니다. 1947 쓰시는 분. 그래서 이 곡 청하셨군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함께 들을까요? 쇼팽의 폴로네스, 에이플렛 장조 영웅,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폴로네즈 A플랫 장조 영웅,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휴가라 집에서 라디오 볼륨 높이고 음악 들으니 참 좋은데 제 손녀 유주가 좋아하는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청합니다. 091099 쓰시는 분. 오늘도 손녀랑 함께 계시다면 이 곡에 맞춰서 한 곡 쳐보시는 거 어떨까요?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쇼스타코비치의 바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듣겠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마리시안 손스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청하신 0199 쓰시는 분, 소녀와 함께 시원한 거 한 잔 드시라고 커피 쿠폰 두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날도안의 피아노 협주곡 2장조, 그 가운데 1악장 앙포비저스용 모델의 트레리버몽, 보통 빠르기로 매우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스티븐 쿰스의 피아노 연주고요. 장 이브 어송스가 지휘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레이날드 완의 피아노 협주곡 2장조, 그 가운데 1악장 앙파비저스용 모델의 트레 리베멍, 보통 빠르기로 매우 자유롭게 감상하셨습니다. 스티븐 쿰스의 피아노 연주, 장이 보송스가 지휘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음악 그리고 리고동입니다.

1919년 4월 11일 프랑스 파리 가보 홀에서 라벨이 새로 작곡한 건반 독주곡 꽃보라향의 무덤이 초연됐습니다. 여성 피아니스트 마르그리트 롱의 연주로 공개된 이 곡, 1차 세계대전에 희생된 친구들에게 바치는 추모 음악이었는데요. 전주곡과 후가 포를란에 이어서 네 번째 악곡이 시작됐을 때 갑자기 단조가 장조로 바뀌더니 밝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네 번째 곡은 라벨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사람 피에르와 파스칼 고댕 형제를 위해 작곡됐는데요. 형제는 전쟁터에서 포탄에 맞아 같은 날 동시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데 안타까운 형제의 죽음을 기리는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음악이 지나치게 밝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라벨은 이 곡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세상을 떠난 이들은 영원한 침묵에 잠겨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슬픕니다. 형제가 가장 행복했고 기뻤던 시절을 떠올리고 추억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침묵 속에 갇힌 그들을 위로하는 라벨만의 방법이었는데요. 그런 의도를 가장 잘 보여준 꽃보라향의 무덤의 네 번째 악곡, 단조에서 장조로 전환되는 밝은 춤곡에 붙인 제목 리고동이었습니다.

리고동은 바로크 시대 모음곡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름이죠. 남프랑스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한 민속 춤곡으로 루이 14세 시대에 궁정으로 유입되면서 귀족들이 즐기는 춤곡이 됐습니다. 리고동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먼저 장자크 루소가 쓴 음악사전에서는 무용가이자 음악가인 리고라는 인물이 이 춤을 사교계에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리고동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가볍게 뛰다라는 의미를 지닌 남프랑스 지역의 방언 리고다르를 변형했다고도 합니다.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리고동은 빠른 템포의 2박자 춤으로 경쾌한 리듬이 펼쳐지는 가운데 가볍게 뛰어오르는 동작이 많았는데요. 흥겨운 음악과 춤은 야외에서 펼쳐지는 유희나 연회, 축제에도 잘 어울려서 왕실의 주요 행사에서 자주 사용됐죠. 루이 14세가 총애하던 음악가 장 밥티스 릴리는 왕실의 주요 행사 때마다 리고동을 자주 작곡했고요. 핸델도 영국 왕실의 전통적인 행사인 템즈강의 뱃놀이를 위해 작곡한 수상음악에 리고동 악장을 포함시키기도 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리고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벨의 리고동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모리스 라벨, 쿠프라잉의 무덤 가운데 리고동, 짱이브 띠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벨의 꾸부랑의 무덤 가운데 리고동 장이브 디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헨델의 리고동은 또 어떤 모습일까? 수상음악 모음곡 2번 가운데 리고동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가운데 리고동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두 대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조 리옹 번호 531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이어서 들어볼까요? 요요마와 조너선 맨슨의 바로크 첼로 연주고요. 톤 쿠프만의 챔발로 그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비발디의 두 대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조 리옹 번호 531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들으셨습니다. 요요마와 조너슨 맨슨의 바로크 첼로 연주 톤 쿠프만의 챔발로 그가 지휘한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제9회 히겐눙크 뮤직 페스티벌이 8월 25일 화요일부터 9월 3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히겐눙크 뮤직 페스티벌. 익숙한 클래식 레퍼토리부터 동시대 작곡가들의 신작까지 클래식 음악의 전통과 혁신을 모두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세종 솔로스트를 비롯해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소프라노 서예리 등 인기 연주자들의 무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윤주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은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세종 솔로이스트와 이안 보스트리치의 말러어 공연에 초대합니다. 26일 음악회에서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협연으로 말러의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와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요. 또 윤한결의 지휘로 말러 편곡, 베토벤 현악사중주 11번 시리오소와 슈만의 현악사중주 1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분 추첨해서 동반 1인이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죠.

그러면 공연 프로그램 가운데 또 한 곡을 들어볼까요? 슈만의 현악사중주 1번 A단조 작품 40일의 1 그 가운데 1악장 인트로듀지오네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알레그로 멜로스 퀄텟의 연주입니다.

슈만의 현악사중주 1번 A단조 작품 40일의 1, 그 가운데 1악장 인트로두지오네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알레그로 멜로스 콜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언제나 음악이 있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세 곡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들과 청량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잠깐이라도 시원해지겠죠. 포카레카레 하나도 듣고 싶고 시세레 목소리도 듣고 싶고 0184 쓰시는 분 음악 욕심이 좀 많으신데요. 드리는 김에 두 곡을 우리 0184 쓰시는 분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소리아 모리아 시셀의 노래였고요. 앞에서 마우리 미녀 포카레카레 하나 거세게 물결 치는 소프라노 키리테카나와 마우리 그룹이 함께 했습니다. 가장 앞에서는 하워드 블라이크 곡 애니메이션 눈사람 중에서 워킹 인 디 에어 들으셨어요. 이글

하늘을 나는 시원한 장면이 떠오르는 워킹앤데어 듣고 싶어요. 2077 쓰시는 분. 운동하고 와서 또 쿨다운하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들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보이스 오프라노 리아 모케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으신 음악들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쓰실 수 있고요. 콩 게시판 또 인터넷 게시판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드리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가운데 몇 곡 듣고 싶어요. 가정음악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0720 쓰시는 분께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세 곡을 골랐습니다. 에드바르드 그리그 서정소곡집 중에서 아리에타 작품 12의 1, 위스유스 자장가 작품 38의 1, 버터플라이 나비 작품 43의 1, 에밀 길렛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중에서 아리에타 작품 12의 1, 뷰시우스 자장가 작품 38의 1, 버터플라이 나비 작품 43의 1, 에메길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런 감미로운 곡과 또 커피 때려야 뗄 수가 없죠. 0720 쓰시는 분께 커피 한 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시원한 음악 신청해요. 일명 조스가 나타났다. 신세계 교향곡 청합니다. 정유진님. 이 신세계로부터를 들으면 조스가 떠오르신다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드보르작이 철도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활한 대륙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에 폭주하는 소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어떤 영감이 떠오를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사악장 알레그로 콘 포커입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자기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에서 사악장 알레그로 콘포코 들으셨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세요.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작곡가의 속내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 미국 작곡가 새뮤얼 바버의 유일한 목관 오중주 작품이죠. 목관 오중주를 위한 여름음악 작품 31입니다.

1953년 미국 작곡가 사무엘 바버는 디트로이트 실내악 협회로부터 새로운 작품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으로 특별한 조건이 하나 붙었죠. 반드시 목관악기 석대, 현악기 석대, 그리고 피아노 한 대로 이루어진 7중주 편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락하기는 했지만 막상 작곡을 하려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관악기를 위한 곡을 거의 쓰지 않았던 바버는 이 악기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조차 막막했는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954년 여름, 바버는 우연히 뉴욕 목관 5중주단의 음악회를 찾아갔다가 이들의 연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바버는 단원들을 찾아가서 리허설을 참관해도 되겠냐며 허락을 구했고, 이후 종종 이들

그들의 연습 현장을 지켜보면서 목관악기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음악에 대해서 새록새록 아이디어도 떠올랐죠. 그리고 2년 후 사무엘 바버는 약속한 음악의 작곡을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처음 요청했던 편성의 7중주는 쓰지 못했고 대신 목관 5중주를 위한 음악이 완성됐는데요. 목관악기의 부드럽고 풍성하고 감미로운 음색이 재즈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선율과 어우러진 이 음악. 1956년 3월 20일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의해 초연됐고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바버는 자신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목관 5중주가 된 이 작품에 Summer Music, 여름 음악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곡은 여름을 연상시키는 음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름이란 모기를 잡는 것처럼 활동적이고 바쁜 여름이 아니라 늘어지고 나른하고 여유로운 여름입니다. 들어보시죠. 새멀 바버 Summer Music for Wind Quintet 목관 5중주를 위한 여름음악 작품 30의 앙상블 미인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세멜바버의 목과 노중주를 위한 여름음악 작품 31 앙상블 위인 베를린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미국 작곡가의 작품을 한 곡 더 들을까요? 조지 거신의 서머타임 역시 목관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르셀로나 클라리넷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에롤 가너의 미스티, 부다페스트 클라리넷 5중주단의 연주로, 앞에서는 거신의 썸머타임, 바르셀로나 클라리넷 4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클라리넷 선율이 아침을 참 평안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끝곡 드릴 텐데요. 도니체티의 안데안데 소스테누토 준비했습니다. 에바 웨트르 플룻과 베셀린 스타네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도니체티의 안단테 소스테누토, 에바 웨트르의 플룻, 베슬린 스타네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김승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첼리스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는 젊은 시절 파블로 카잘스 앞에서 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연주는 실수투성이었죠. 그런데도 카잘스가 박수를 치며 포옹을 건네자 피아티고르스키는 오히려 마음이 상했습니다. 대가가 빈말로 칭찬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몇 해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피아티고르스키가 그날의 서운함을 털어놓자 카잘스는 곧바로 첼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그의 연주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대목들을 하나씩 짚어주었죠. 끝으로 카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실수만 세는 사람들에게 맡겨두게. 누군가의 실수만 바라보는 대신 그 안에 숨어있는 훌륭함을 알아보고 배움을 얻는 것. 거장의 깊이에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톤 아렌스키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작품 번호 32번 가운데 3악장 엘레지아 아다지오 아시아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의 첼로 레너드 페나리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첼리스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와 파블로 카잘스의 일화로 시작했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타인의 혹은 스스로의 실수만 세고 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음악실 문 활짝 열려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께서 함께 듣고 싶은 음악 혹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과 청취자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라흐마니노프의 아홉 개의 회화적 연습곡 39번 가운데 5번 이프렛 단조 아파시오나토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 9개 회화적 연습곡 작품 번호 39 가운데 5번 이프렛 단조 아파시오나토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697 쓰시는 분께서는 더운 날씨에 긴급 휴가를 내고 집에서 책과 음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먼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집이 최고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너무 덥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취소될 만큼 더운데요. 어디 더위를 날려버리려 놀러 가는 것도 가까운 곳에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가는 것도 참 지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밥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KBS 음악실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4분입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세계 명문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오케스트라의 전설. 오늘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훈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악장은 이탈리아어로 스팔라 도르케스트라, 즉 오케스트라의 어깨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오케스트라의 전체를 떠받치는 무거운 책임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지금 세계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 악단인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종신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훈의 이야기,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악장은 지휘자보다도 먼저 무대에 등장해서 오케스트라를 대표해 관객의 박수를 받고 악기들의 조율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휘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 제1 바이올린의 첫 번째 줄에 앉죠. 하지만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자신의 소리만 튀게 내서는 안 됩니다. 지휘자의 생각을 읽고 무대 위 단원들의 호흡을 살피며 그들의 소리가 한 방향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의 연주를 살펴야 하죠. 그만큼 뛰어난 연주력뿐만 아니라 음악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필요한 역할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프랑스 대표 방송 교향악단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이 맡고 있습니다. 박지윤이 처음 바이올린을 잡은 것은 4살 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인 그는 일찌감치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고 크고 작은 대회에서 주목받았죠. 그러나 그의 삶을 바꾼 건 화려한 수상 경력도 협연 무대도 아닌 한국의 음악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그 작품을 스승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의 연주로 처음 들었을 때 박지윤은 마치 촉촉한 공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의 음악에만 익숙했던 그에게 프랑스 음악의 섬세한 색채와 신비로운 분위기는 무척 강렬하게 다가왔죠. 그리고 2000년, 예원학교에 다니던 15살 박지윤은 갑자기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포레의 나라 프랑스로 떠나겠다고요. 그럼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의 연주 감상하겠습니다. 가브리엘 포레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 번호 13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보. 박지윤의 바이올린과 일리아 라슈코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레이날드 완 바이올린 소나타 C장조 중 1악장 느리지 않게 다정하게, 2악장 빠르게. 역시 박지윤의 바이올린과 일리아 라슈코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가브리엘 폴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번호 1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보 이어서 레이날도 안 바이올린 소나타 C장조 중 1악장 느리지 않게 다정하게 2악장 빠르게 박지윤의 바이올린과 일리아 라슈콥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전설 폴의 작품에 반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던 15살 소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 박지윤의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폴의 선율에 이끌려 도착한 어린 유학생에게 프랑스는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물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음악을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태도도 한국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죠. 하지만 낯설고 신비롭게만 느껴졌던 프랑스 음악이 조금씩 몸에 익어가는 기쁨 덕분에 그는 음악을 즐기며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리 시립음악원을 거쳐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에 입학한 뒤에는 트리오 제이드로 함께 활동할 피아니스트 이효주와 첼리스트 이정란도 만났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박지윤은 2004년 티보르 바르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8살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듬해에는 롱티보 콩쿠르에서, 2009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박지윤은 솔리스트로서의 길을 단단히 다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박지윤의 삶의 방향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서서 자신만의 음악을 펼치는 것보다 소속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더 큰 기쁨이 느껴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마침 그 무렵 프랑스 페이드라 루아르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을 선발하는 오디션이 있었고 박지윤은 2011년 이틀에 걸쳐 진행된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악장에 임명됐습니다. 박지윤의 임명 소식에 지역의 한 유력 인사가 동양인 여성을 악장 자리에 앉힌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죠. 동료 단원들이 걱정어린 위로를 건넸지만 정작 박지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며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죠. 그렇게 7년 동안 악장 경험을 쌓은 박지윤은 2018년 마침내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종신 악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독주자와 악장의 경계를 오가며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자리에서 사람과 음악을 이어온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 그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의 연주 감상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 우울한 세레나데, 박지윤의 바이올린, 미코 프랑크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우울한 세레나데, 박지윤의 바이올린과 미코 프랑크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거슈인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서머타임,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과 문태국의 첼로, 김한의 클라리넷,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거슈인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서머타임,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과 문태국의 첼로, 김한의 클라리넷,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스크리아빈의 프렐류드, 박재홍의 피아노 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 하루 너무 지치지 않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오면 걷는 법을 다시 배운다고 해요. 무중력 공간에서 지낸 사이 근력과 평형 감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계적인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샤워할 때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낯설고요. 몸을 고정하지 않은 채로 의자에 앉는 것도, 또 컵을 기울여서 물을 마시는 것도 새삼스럽게 다가온다네요. 무엇보다 가장 빨리 되찾아야 하는 건 균형 감각인데요. 무중력의 상태에 익숙해진 뇌는 중력의 영향 속에서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곳을 잠시 떠났다 돌아온 오늘, 우주비행사의 고충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휴가도 방학도 잠시였을 뿐인데 일상의 균형을 다시 잡아가는 기분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 잠깐의 어지럼증과 혼란조차도 어쩌면 휴가의 여운이 아닐까요?

한 달의 시바 여왕의 도착으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죠? 다시 돌아온 생클 DJ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길다면 좀 길고 짧다면 좀 짧은 그런 휴가였는데 뭐가 좀 다 이렇게 좀 새롭네요. 휴가에서 또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어질어질 휘청휘청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단시간에 바로 또 적응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귀한한 우주 비행사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우주에 있다가 지구에 왔으니까 얼마나 새삼스러울까. 하지만 제가 뭐 우주 비행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첫 곡을 또 기운찬 곡으로 전해주셔서 기분 좋고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5940번 쓰시는 분 지현 씨 오랜만이에요. 열흘 만에 생클로 복귀한 걸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하셨고 기준님이 현종님이 많이 애썼어요. 지현 씨 자리가 위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셨는데 남현종 아나운서가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네, 저도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눌러앉아라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아직은 제가 또 비켜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현종 아나운서 스페셜 DJ로 종종 모실 수 있도록 제가 평소에 잘해주겠습니다. 네, 3706번 쓰시는 분 또 오랜만에 반가운 소리라고요. 또 지수님 그리고 휴가 기간에 충분히 재충전하고 행복하셨나요? 뭐하고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많이 먹고요. 점심도 챙겨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무엇보다 좀 음성이 살짝 나아졌죠. 네.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앞에 진행자분까지 다 휴가 가셨는데 혼자만 먼저 돌아왔어요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가인님께서 무중력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면 0342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전해드릴까요? 요즘 너무 덥다고 이 음악 들으면서 소나기 지난 시원함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작품 324번 듣겠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1번 퓨리안트 작품 46의 1번이었습니다. 바칠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0342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작품 324번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생생 클래식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아마 카메라 모양으로 된 아이콘 있을 거예요. 거기에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종 아나운서가 그간 우리 생클 가족들을 잘 보듬어줬다. 대타 열심히 해줬다. 칭찬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잘해주겠습니다. 그간의 이야기 또 하고 싶었던 뭐 소식 전하고 싶었던 소식도 좋고요. 또는 뭐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이나 유튜브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희 커피 쿠폰 있으니까 또 커피 쿠폰도 부지런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자님께서 워킹맘의 휴식은 쉼이 아니라 시간 없어서 풀지 못했던 짐들을 꺼내서 제자리에 정리해준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반가반가합니다 하셨고 4029번 쓰시는 분 아침에 출발 FM과 함께해서 지후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셨다면서요. 저도 출발 FM과 함께를 듣는 분들이 많아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미수님도 또 6560번 쓰시는 분도 목소리가 잠겼다고 지현 씨가 얘기한 건 망언이라고 지현 씨. 제가 목소리가 괜찮을 때만 들으셨었나 봐요. 아유 너무나 감사하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자, 그리고 5015번 쓰시는 분은 휴가는 나를 찾으러 떠났다가 거기에 나를 두고 오는 거랍니다. 그래야 다시 나를 찾으러 여행을 떠날 수 있대요. 복귀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그럴게요. 휴가 때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휴대전화 충전하는 것처럼 배터리를 좀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잠시 쉼이 있는 것만으로도 좀 또 일상의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소리도 공기반 소리반이잖아요. 소리로 꽉 채우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약간의 쉼이 있는 일상이 훨씬 더 활력이 있고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9107번

하시는 분, 목소리도 반가운데 머리로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반갑네요 하셨고, 5940번 쓰시는 분도 방금 들은 폴카가 더위를 날리는 듯한 기분을 주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번에는 스메타나의 현악사 중주 1번 2단조 From My Life, 나의 생애로부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 아파시오나토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스메타나의 현악 사중주 1번 2단조 나의 생애로부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 아파시오나토였습니다.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753번 쓰시는 분, 용인에서 30일에 1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만족할 만큼 시원하지가 않네요. 아, 문도 자주 여시니까 더 더우실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휴가철이고 학생들 방학기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는 덜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나른함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보고 싶네요. 이번엔 혼자서 진하게 즐기고 다음에는 가족이랑 같이 다녀야겠어요 하셨는데 와 어쩜 이런 시아버님이 계실까요? 아, 며느리에게 이렇게 휴가를 통 크게 선사해 주신 아버님 너무 감사하네요. 9678번 쓰시는 분은 저 지난주 내내 대관령 평창음악제에서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지현 씨 목소리 들으니까 생기가 도네요. 강릉에 살고 있는 저는 여름에 오히려 집에 있습니다. 바다는 관광객들에게 양보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클래식을 들을래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굳이 여름에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겠는걸요. 늘 보시는 바다니까 또 관광객들 살짝 없어지는 그 시간에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 어디 다녀왔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제주도 다녀왔고요. 멀리 가진 않았는데 아, 저는 그 휴가지에서 이렇게 해변에 갔는데 해질녘에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해변을 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뭔가 아, 이 풍경 하나로 이번 휴가는 다 되었다. 이런 좀 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뭐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런 자연이 주는 또 그런 아름다움에 여러분도 많이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듀카의 비아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피에르 델 베스코보의 호른과 장 위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폴 듀카의 목가 비아넬 들었습니다. 피에르 델 벡스코보의 호른과 장 위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961번 쓰시는 분, 비가 와야 할 텐데 경남 창원에 사는데 생생 클래식 듣고 있는데 폭염 경보 문자가 떠서 음악이 계속 끊깁니다 하셨는데, 아 그래도 정말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요. 상상도 안 됩니다. 1439번 쓰시는 분, 2014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출발 FM과 함께 진행할 때 개인적으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들으면 서늘해지는 느낌이 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어머나, 저보다 제가 했던 말을 더 잘 기억해 주시네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한번 들을까요? 그리고 한옥님께서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이 말을 절감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남현주 아나운서가 또 푸릇푸릇한 아주 파릇파릇한 기운으로 잘 채워준 것 같아서 마음 푹 놓고 쉬다 왔습니다. 우진님께서는 전업 투자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거래 중에 보이는 라디오 소식을 듣고 접속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2951번 쓰시는 분, 생기 발랄한 걸 보니까 제대로 힐링하고 오셨나 봐요. 가끔은 자리를 좀 비워야겠어요. 이렇게 반가운 걸 보니까 하셨고, 어머, 소정님은 제가 휴가 간 사이에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어머나, 축하드려요. 그리고 어머, 우리 히레등님께서는 지난주 끓는 기름을 손에 쏟아서 손등 절반이나 화상을 입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이상 직장에 병가내고 병원 다니고 있는데 치료 과정이 정말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 좀 조심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커피 쿠폰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커피 쿠폰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번 들을게요. 길샴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취임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번이었습니다. 길샤메 바이올린과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 지연 씨 환영합니다. 현종 아나운서 며칠 더 했으면 완전히 스며들 뻔했잖아요. 꽤 홀렸어요. 지금 꽃밭에 물 주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왔잖아요. 현종 아나운서의 매력에 빠지실까 봐 제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경님, 길샤함의 인자한 미소가 오버랩되는 베토벤의 로망스였다고요. 그리고 6378번 쓰시는 분, 부산은 그래도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숨막히는 더위는 지나갔습니다. 이 계절이 그리워질 때가 오겠죠 하셨고, 기준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야외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의 바탕을 지탱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뭐 배달하시고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지치잖아요. 뭐 그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나다니다가 혹시 마주할 일이 있다면 친절한 미소라도 한번 서로 주고받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모님께서, 박 부장님 반가웠습니다. 지연 씨 그리웠어요 하셨고, 1429번 쓰시는 분, 잘 쉬다 오신 것 같네요. 상큼한 음성으로 오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하셨고, 0779번 쓰시는 분,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어컨 없이 살다 보니까 숨이 막혀서 부모님 집으로 피신 겸 휴가 겸 왔습니다. 근데 옆방에 중3 조카가 고모 언제 가냐고 연일 물어보네요. 게임하는데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같이 말이라도 해보게 커피 쿠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추가 내일인데 가을이 오긴 올까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절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잖아요. 한풀 꺾이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조카와 또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게 커피 쿠폰 0779번 쓰시는 분께 전해드릴게요. 다음 곡은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가운데 3악장입니다. 프레스토, 몰토, 알레그로, 에비바체, 살렘 아슈카르의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만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25번 가운데 3악장이었습니다. 프레스토, 몰토, 알레그로, 에 비바체. 이 곡은 1, 2, 3악장이 아타카로 끊김없이 진행되는 곡인데요. 그 가운데 3악장 들어봤습니다.

림 아시카르의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394번 쓰시는 분, 이 무더위에 부식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남편의 몸이 아파서 치료차 5일 동안 집에서 휴가 중이고요. 아들 내미는 방학 한 달 반차입니다. 웃어야죠. 모든 엄마들 여름 부엌에서 다들 힘내시길요. 시원한 기운 잘 받으면서 클래식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불 때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쵸? 이 콩국수 뭐 이런 거 몇 끼 먹을 수도 없고, 그쵸? 시원해지시라고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준식님께서 새벽 6시쯤 되면 어김없이 해운대바다 백사장을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즐겁고 쾌적하게 놀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즐거움 뒤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하셨고, 0788번 쓰시는 분은 에어컨 없이 지내는 분이 또 계셨네요. 저희 큰아들네가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에어컨 없이 지내고 있어서 제가 여름만 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또 하지만 또 소신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최대한 이제 공공 장소 같은 데를 활용해서 더위를 먹지 않으시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들을 곡은 442번 쓰시는 분이 비제 단 하나밖에 없는 교향곡 1번 가운데 4악장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원하게 듣고 싶다고. 이 곡은 이제 비제가 17살에 작곡한 곡인데요. 사실 비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고 그의 사후 한 60년쯤 흐른 뒤에 발견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곡입니다. 비제 교향곡 1번 C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프랑스와 룰레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취임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42번 쓰시는 분 덕분에 아주 시원하게 감상했습니다. BJ 교향곡 1번 C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제 프랑스와 룰레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종합월간지 아르떼매거진 8호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8호로 커버스토리에서는 이 시대에 주목받는 건축가인 구마겐고를 조명하는데요. 콘크리트와 철로 상징되던 20세기 건축을 넘어서 나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먼지가 들어가서. 건축으로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의 철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 소재를 잘 엮어내는 건축가죠. 또 한국 피아니즘을 빛내는 또 다른 인물 피아니스트 김세연의 소식과 지난달 뉴욕 링컨센터에서 공연한 맨발의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트의 소식도 전에 담겨 있습니다. 또 부산 북항에서 있는 정명훈 지휘로 연주된 오페라 까르멘 소식도 실려 있는데요. 이 아르떼 매거진 8월호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신청글 남겨주시고요. 5분 뽑아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존 필드의 녹턴 1번 E플랫 장조 알레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창인님께서 공기질 관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지연 씨 오랜만에 왔는데 관리자 떼지 하셨는데 저희 관리자가 따로 없으니까 제가 공기청정기를 미리 틀어놓을 것을 제가 잘못했네요.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9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꾸밈없어 보이는 선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아동문학 작가인 세르주 블로크의 이야기인데요. 선과 여백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세르주 블로크. 그는 언제 처음으로 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던 걸까요? 그 첫 만남의 순간이 그의 그림책인 나는 아주 작은 선이었습니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책을 열면 등장하는 꼬마 아이 한 명. 그 아이는 길에서 실오라기를 줍듯 빨간색의 선 조각을 줍습니다. 작가는 그 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여다봤더니 별 볼 일 없이 작은 것이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작은 것이더라 하고요.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여느 아이들이 그렇듯이 길에서 발견한 그 조각을 집으로 가져가 아주 소중하게 보물들 사이에 넣어둡니다. 그 빨갛고 작은 선과 평생을 동행하게 될 거란 걸 아이는 알았을까요? 어느 날 공책에 선을 올려놓고 선이 움직이는 걸 응원한 이후로 아이와 선은 많은 것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더 어려운 것도 그려보고 새로운 길도 탐험해보면서 말이죠. 세르주 블로크는 이 빨간 선을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합니다. 두려울 때는 아이와 함께 떨기도 하고 싸우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화해를 청하기도 하는 존재로요. 이 자전적 이야기 속에는 선으로 그림을 그리며 살아온 작가의 좌절과 어려움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림으로 아이들을 꿈꾸게 하고 웃게 했다는 자부심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동행의 서사 속에 가장 경이로운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더는 아이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게 된 작가. 자신과 오래도록 함께했던 선의 끄트머리를 조금 잘라서 길에 몰래 떨어뜨려둔 건데요. 그리고 뒷장엔 누군지 모를 한 여인이 반갑게 작은 선 조각을 집어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꼬마가 길에서 선을 주었던 이 첫 장면과 이어지는 듯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예술의 대물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선 예술가들이 건네준 창조성의 씨앗으로 나만의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씨앗을 넘겨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말이죠. 세르주 블로크는 이 책의 끝부분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예술가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나에게 아주 작은 선을 선물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요. 거기에는 화가 파울 클레와 호안 미로도 있고 장 자크 상페와 퀸틴 블레이크, 윌리엄 스타이그 같은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그들에게 바치는 오마주이자 작은 선으로 상징되는 창조성의 씨앗을 우리에게 기꺼이 건네는 작품인 셈입니다.

라벨의 쿠프랑의 무더운 가운데 리고동이었습니다. 장 마르티노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쿠프랭의 무덤에서 이 단어는 무덤이라는 이제 직역하면 그런 뜻이긴 한데 음악 용어로는 추모곡 또 헌정곡을 뜻하는 17세기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전통 장르입니다. 라벨이 쿠프랭 개인을 추모한다기보다는 쿠프랭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우아한 음악 정신에 대한 오마주인 건데요. 오늘 한낮의 페르마타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기침해서 너무 걱정 많이 하셨죠? 아니 제가 먼지가 들어갔는데 또 그 시점이 제가 원고를 많이 소화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도서출판 올리에서 출간한 세르조 블로크의 그림책입니다. 나는 아주 작은 선이었습니다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꼭 예술 쪽만 그럴까요? 어느 분야에서도 선배님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보면서 지금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서 걷고 있는지 또 누군가는 또 나의 발자국을 따라오진 않을지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때가 되면 작가 세르주 블로크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선조각을 나누기도 해야 하는 것구나 이런 또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6102번 쓰시는 분이 지연 씨 오랜만에 우리 곁에 돌아오셔서 너무 감격했군요. 아, 너무나 재치 있게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사례가 들렸을 때는 기침을 참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하시면서 피터님도 전해주셨고 조세피 양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830번 쓰시는 분은 약국에서 즐겨 들었던 시간인데요. 37년간의 약국을 지난달 말에 정리했습니다. 이 시간 방콕으로 집에서 에어컨 틀고 너무나 시원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신기하네요. 70대 중반의 할매 약사입니다 하셨는데 그간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지금의 휴식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리고 8325번 쓰시는 분은 더운 김에 삼계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예쁜 아들이 벌써 개학했거든요.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멋진 아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또 이번 주말 생일이군요. 정희군 축하드리고 커피 쿠폰도 축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9597번 쓰시는 분은 오, 백두산 천지로 휴가를 다녀오셨군요. 진짜 멋진 사진을 남기셨네요. 3대가 덕을 쌓았다면서 서로 축하했답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 사진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릴 곡은 0779번 쓰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내가 됐다고 말이야. 그렇게 지금까지의 자신과 비교하면 힘들어져.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덧붙여 주시면서 Summer Place, 피서지에서 생긴 일 청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새로운 내가 매일매일 된다고 생각하면 비교하는 부담에서도 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시 페이스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신청곡이었어요. 0779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A Summer Place, 피서지에서 생긴 일, 퍼시 페이스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헨리 맨스니의 Baby Elephant Walk을 이어드렸고요. 필하모닉스.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순애님께서 열받는 일이 있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바지 밑단 뜯어진 곳을 바느질하고 있습니다. 바느질은 삐뚤빼뚤하지만 신사임당처럼 우아하게 앉아서 화를 가라앉히고 계시군요. 아, 그리고 미류님께서 늘 영화 음악만 접하다가 얼마 전에 기어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다양하게 흐르던 기억이 정말 멋진 영화였어요 하시는 게 아마 피서지에서 생긴 일 듣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창희님께서도 이 곡 들으니까 남극의 어느 멋진 해변에 휴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목은 괜찮으신가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지금은 또 괜찮네요. 아유, 아까 한창 원고 읽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8685번 쓰시는 분, 우리 집 공주 막내딸이 일본에 워킹홀리데이 간 지 딱 한 달째 됐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인데 과감히 떠난 수빈이한테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가족과 처음 떨어져서 지내는 건데 거기다가 먼 일본이라니 정말 대견하네요 하셨는데 8685번 쓰시는 분께 커피 전해드리고 아까 화상치료 받는다고 하신 9395번 쓰시는 우리 애청자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9840번 쓰시는 분이 저는 후안디구 플로레즈의 음성은 다 좋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도니제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 가운데 친구들아 오늘은 좋은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 그리고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와, 984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도니제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 가운데 친구들아 오늘은 좋은 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의 노래와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는데요. 아, 저도 좋아하는 테너예요. 승자님 목소리에 힘과 탄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 곡은 이 테너들에게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곡이잖아요. 테너의 가장 높은 음역대, 진성으로 내는 가장 높은 음역대인 하이시가 무려 9번이나 나오는 곡이어서 사실 한두 번 나와도 난도가 높다고 할 텐데 9번이나 나오는 이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이 곡을 또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이 오페라 무대에서 또 그 오페라 중간에 그 앙코르로 또 한 번 더 불러서 하이시를 무려 18번 한 또 기록이 있죠. 아주 시원하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가운데 2악장 로망스 안단테를 르노 가비송의 바이올린과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엘가의 발린 협주곡 비단조 가운데 2악장 로망스 안단테였습니다.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과 사이먼 웨트리지미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어요. 혜신님께서 명작곡의 명연주에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셨는데 특히 이 2악장은 그 엘가의 또 다른 명곡인 수수께끼 변주곡의 그 님로드를 연상시키는 서정미가 또 돋보이는 곡이고 이 곡은 정말 대곡이잖아요. 거의 50분에 달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서는 정말 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작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611번 쓰시는 분은 마침 오늘 시간 나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부드럽게 전해봅니다 하셨고요. 헬싱키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이달팽님 언제나 아침을 열어주는 방송 덕분에 감사한 마음 있었는데 오늘은 인사 남겨봐요. 한국 많이 더운데 북유럽의 시원한 바람을 한국에 보내드릴게요 하셨고 5318번 쓰시는 분도 휴가 후에 오늘 첫날이라서 일손이 반박자 느린 감이 있었는데 평소 리듬처럼 돌아오겠죠? 지현 씨도 오셨고요 하셨고 1809번 쓰시는 분은 피렌체에서 또 5805번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나 반갑고 내일도 평시처럼 함께할게요. 오늘 끝곡 모차르트의 플루사중주 A장주 그 298번 가운데 1악장 주제와 변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드레아스 블라우의 플루트과 아마데우스 4중주단 멤버들의 연주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이건호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지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목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번호 32 하이페츠 페나리오 피아티고르스키 트리오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1번 D장쇼 도이치 번호 82 하인츠 올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악은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준비했는데요. 오늘 연주를 맡을 장 막스 클레망 1950년대 몽테카를로를 중심으로 활약했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잊혀졌다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테이프가 발견이 돼서 CD화 됐습니다. 정말 우주를 보는 듯한 충격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연주인데요. 5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장 막스 클레망의 첼로 1958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막스 클레망의 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이 발견된 것이 프랑스지만 CD화 최초로 된 것이 우리나라였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대략 한 30년 전쯤의 일인데요. 그 이후에는 마스터 테이프 손실이 돼서 더 이상 회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LP로는 발매가 됐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장 막스 클레망의 첼로 1958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1번 D장조 도시번호 82 하인츠 올리거가 주요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1번 D장조 도이치모노 82 하인츠 올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집시 카프리스, 빌 데 프랑의 바이올린, 호세 가야르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집시 카프리스, 빌 데 프랑의 바이올린, 호세 가에라도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입니다. 이 아렌스키 참 매력적인 그런 작곡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음주와 도박으로 건강을 해쳐서 일찍 세상을 떠난 점이 안타깝습니다. 피아노 3중주 1번은 아렌스키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죠. 구성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이 곡의 피아노 파트는 여기저기서 효과적인 리듬과 음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어딘가 맨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곡 1번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성 역시 같은 D단조죠. 이 작품에서는 아렌스키가 지도한 바 있는 라흐마니노프나 스크랴빈의 피아노 음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명연이죠. 야샤 하이페체 바이올린, 레나드 페나리오의 피아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의 첼로 연주, 1963년 레코딩입니다.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번호 32 함께하십니다.

안토는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번호 32 야샤이 페체 바이올린 레나드 페나리오의 피아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의 196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로 갑니다. C장조 작품 번호 17 안나 페드로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안나 페드로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주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곳에는 봄이 와도 결코 꽃이 피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곳은 마당처럼 단단히 굳어 있고 짓밟혀 있다. 그러나 의심과 사랑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두더지가 땅을 파헤치듯 쟁기가 밭을 갈아엎듯 그리고 무너져 내린 집이 있던 자리에서는 마침내 작은 속삭임이 들려온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예후다 아미하이의 시 우리가 옳다고 믿는 곳입니다. 꽃이 피지 못하는 땅을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흙으로 바꾸는 힘이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과 나와는 다른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자리 이동일지 모르겠어요. 오름의 자리에서 의심과 사랑의 자리로 옮겨가는 자리 이동 말이죠.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19세기 독일 리트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으로 문 열었습니다.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이 슈베르트의 첫 번째 연가곡집이죠.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이 물방앗간 아가씨를 짝사랑한 청년의 참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작품인데요. 총 20곡 중에서 끝부분 19번째 곡이었습니다. Der Müller und der Bach. 물레 방앗간과 시냇물. 실연의 슬픔에 잠긴 청년과 그를 위로하는 시냇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결국 그 시냇물에 몸을 던지는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연가곡집이죠. 테너 다니엘 베흘, 스베이눙 비엘란드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오늘 오프닝의 시 좀 어렵다고 사랑의 자리로 이동 하셨는데 그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과 나와는 다른 타인에 대한 사랑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 뼘만 오늘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성재님, 오랜만에 출석 체크합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이직하셨군요. 근데 너무 바빠져가지고 낮에는 잘 못 듣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뻗으신대요. 아이고, 야간반도 못 들으시는 거죠.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조금 여유가 생기셨나요? 조금 일이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노날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자리 이동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랑의 자리를 옮겨가자고 공숙경님께서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잠시 눈밭 좀 거닐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는 자리 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원한 우리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정태모 씨 김태호 곡 바람이었으면 바람이었으면 나뭇잎 살랑이는 그런 바람이었으면 꽃이 피면 꽃잎에 앉아도 보고 잎이 돋는 가지 위를 스쳐도 보는 나는 그런 바람이었으면 아주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만나봤습니다. 윤석중 씨, 박태현 곡 산바람, 강바람. 김다영 어린이의 음성으로 함께했어요.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다는 그 가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 이 가사도 좋네요. 사공이 배를 졌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서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와, 고마운 바람이네요. 그 고마운 바람 지금 어디가 있는 걸까요? 지금 참 불어줬으면 정말 진짜 고마울 텐데. 먼저는 정태모 씨 김태호 곡 바람이었으면 이었습니다. 아주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가 정말 살랑살랑 바람 같았죠. 이번엔 고전주의 시대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여름 중에서 두 곡의 노래 골랐습니다. 농촌의 하루를 배경으로 고요한 새벽부터 뜨거운 정오, 폭풍과 치는 저녁, 평온해지는 밤까지 자연과 인간의 일상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젊은 농부 루카스의 까바티나,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진 모든 것들, 정오 즈음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의 연인 한내 아리아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오, 감각에 전해지는 상쾌함이요. 그 당시 오라토리오 하면 뭐 천사들이 등장해서 신을 찬양했는데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여름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은 농부의 딸 한네의 아리아였습니다. Facial Loving Fear de Zena. 오, 감각에 전해지는 상쾌함이요. 먼저는 한네의 연인이자 젊은 농부 루카스의 까바티나였어요. Dem Druck Alligat de Natur.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진 모든 것들. 테너 막시밀리안 슈밋, 소프라노에는 크리스티나 란트슈아머, 필립 헤르베가 지휘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요, 우리 노래

김원경님, 그리고 박진미님, 우리 노래가 최고인 듯요. 기영자님께서는 어릴 때 아버지와 손잡고 논두렁길을 걸으며 이 동요를 불렀던 기억을 소환하셨네요. 김영신님, 동요 너무나 청량해요. 아 효과 제대로 하셨는데 진짜 이건 굉장히 잘 들어맞는 표현인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효과였어요. 이 바람 노래 말이죠. 가끔 이렇게 시원한 우리 노래 준비해야겠다. 더위를 잊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양실님께서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되새겨보는 시구절 패러디. 선풍기 발로 끄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시원한 사람이었느냐. 아우 정말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죠. 요즘 선풍기. 이은영님, 왜 햇살을 받고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씨엔 절대 오래 걸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그늘로 대피하시길요. 시원한 노래 이어드릴게요. 로고 듣고 나서요.

20세기 프랑스 샹송 가수이자 작곡가 샤를 트네의 비욘더스. 이 원곡은 라멕, 바다죠. 이 노래를 영어로 번안해서 부른 곡이었습니다. 바다 넘어. 저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거기에서 그녀는 날 기다리나. 새처럼 높이 날 수 있다면 난 그녀 팔 안으로 바로 항해에 갈 텐데요. 원래는 그 서정적인 바다의 찬가였던 노래를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 노래로 변모시켰습니다. 미국의 재즈 가수 할리 로렌과 존 세페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8세기 독일 작곡가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기의 오페라 파리데와 엘레나 중에서 오 델미오 돌치 아르도르, 오 감미로운 내 사랑 들어보시죠. 이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된 그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 왕비 헬레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죠. 이 곡은 그 파리데가 엘레나를 향해 부르는 사랑의 아리아입니다. 테너 라몬 바르가스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허망달 알레비의 오페라 클라리 중에서 꿈의 돌체 아메 파벨리 내게 말하는 그 음성 너무 달콤해였습니다. 귀족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시골 소녀 클라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작이 자신에게 진지하지 않음을 알고선 그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뒤늦게 그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공작이 그녀에게 청혼한다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시골소녀 클라리의 노래였어요.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인터내셔널 챔버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18세기 독일 작곡가 글루크의 오페라 파리데와 엘레나 중에서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아리아였습니다. 오 감미로운 내 사랑 테너 라몬 바리가스가 불렀고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앨런 맨컨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미녀와 야수, 알라딘, 뮬란, 노틀담의 꼽추 정말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상당수 영화음악을 담당한 아티스트죠. 역시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인어공주 중에서 인어공주 에리얼의 노래 Part of Your World입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음성입니다.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상당수의 영화음악을 담당했던 앨런 맨컨. 이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또한 그에게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안겼죠. 방금 들으신 곡은 Under the Sea였어요. 아, 갑자기 그 가재 생각이 나네요. 세바스찬이었나요, 이름이? 인어공주를 모시는 그 가재가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곳인지 그녀를 설득하는 노래. 오늘은 인디애나 대학교 Singing Hoosiers의 하모니로 함께했고요. 먼저는 이렇게 세바스찬이 애쓰는데도 우리 인어공주 에리얼은 인간 세상을 꿈꾸죠. Part of your world. 당신 세계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 바다를 벗어나.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음성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아까 김영신님께서 우리 바람을 노래한 우리 노래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인어공주는 호텔 빙수 부럽지 않다고. 아, 저는 야 인어공주를 너무 부러워하면서 이 두 곡을 들었네요. 물속은 얼마나 시원할까. 뭘 인간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한 젊은이가 서서 깊이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야 부끄럽지 않을까? 아가씨, 아가씨, 당신께 묻고 싶어요. 무엇이 비가 오지 않아도 자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불타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무엇이 눈물 없이도 그리워하며 울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총각이여, 왜 그런 걸 묻나요? 돌은 비가 오지 않아도 자라고, 사랑은 불타도 사라지지 않으며, 마음은 눈물 없이도 그리워하며 울 수 있답니다. 무엇이 집보다 더 높을까요? 무엇이 쥐보다 더 빠를까요? 무엇이 우물보다 더 깊을까요? 무엇이 쓸개보다 더 쓰라릴까요? 굴뚝은 집보다 더 높고 고양이는 쥐보다 더 빠르며 토라는 우물보다 더 깊고 죽음은 쓸개보다 더 쓰리답니다. 툼발라 툼발라 툼발랄라이카, 발랄라이카를 연주해요. 우리 즐겁게 노래해요. 여기서 토라는 고대 이스라엘 율법을 가리키죠.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고 싶어하는 한 젊은이의 질문은 동유럽 아슈케나즈 유대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구애 노래이자 수수께끼 노래, 이디시어로 불리는 유대미녀 툼발랄라이카입니다. 제목에 들어있는 발랄라이카는 러시아의 사면 현악기, 앞에 붙은 툼은 발랄라이카의 현을 퉁기면서 내는 리듬과 울림을 흉내낸 말로 흔히 해석되죠. 다만 툼의 정확한 어원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툼발라 툼발라 발랄라이카를 연주해요, 이런 후렴의 흥겨운 소리와 리듬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디시어로 된 유대인의 노래에 왜 러시아 악기 발랄라이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 노래가 태어난 동유럽 아슈케나즈 유대인 역사에서 찾을 수 있죠. 아슈케나즈 유대인은 본래 중세 독일과 북부 프랑스에 형성됐다가 점차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이렇게 중부와 동부 유럽으로 삶의 터전을 넓혀간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이디시어 그리고 종교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주변 민족의 언어와 선율, 이 춤과 악기 문화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러시아의 발랄라이카가 이디시어 사랑 노래의 후렴 속으로 들어온 것도 그러한 문화적 만남의 흔적이고요. 유대인 청년이 이 발랄라이카로 러시아식 춤곡을 연주하는 풍경은 당시 마을과 도시에서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낯설지 않은 풍경 속에서 불리던 이디시 민요, 툼발랄라이카입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마음을 시험하는 독특한 구애의 노래이자 동유럽 유대인의 삶과 유머, 또 사랑의 철학이 담긴 이디쉬 민요, 툼발라 라이카 감상하셨습니다. 골든게이트 집시 오케스트라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스토니아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의 그 고국의 자장가입니다. 쿠스쿠스 칼리케, 자장자장 내 사랑. 리투아니아의 합창단 빌리어스 콰이어 싱잉 스쿨의 하모니입니다.

벨리어스 콰이어 싱잉 스쿨이 부른 에스토니아 자장가 아르보 페르트의 쿠스쿠스 칼리케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초록 애호박 대여섯 개를 모아놓고 앉아있다. 최소한 작게 꼬깃꼬깃 웅크리고 앉아있다. 지게 같은 두 무릎, 그 슬하에 동글동글 이쁜 것들, 이쁜 것들. 문인수 시인의 저 할머니의 슬하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같은 애호박이어도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을 때와 작게 웅크린 할머니 무릎 아래 놓여있을 때 좀 달라 보이죠. 시인의 표현처럼 정말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것 같아서 더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할머니 슬하, 그 무릎 아래에서는 참 많은 생명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점점 더 작게 웅크리면서 예쁜 것들을 기르고 또 길러낸 그 무릎 앞에 우리도 왠지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애호박을 담아가고 싶네요. 류영선 작곡 외할머니,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은경의 피리와 정혜심의 가야금, 박경민의 대금연주, 신현정의 건반, 신창열의 다견주입니다.

류영선 작곡 외할머니, 안희경의 피리와 정혜심의 가야금, 박경민의 대금, 신현정의 건반, 신창현의 다견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문인수 시인의 저 할머니의 슬아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수 길러 파시는 그 채소들을 보면 장을 볼 생각이 없었더라도 그 무릎 앞에 쪼그리고 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길러내는 분들의 무릎은 언제나 위대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이진구 편곡의 피노각시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정림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먼저 이진구 편곡 피노각시 김정님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박한결 장명서 작사 작곡 대나무숲 들으셨습니다. 장명서의 노래 박한결의 타견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땅에 내리던 비 막 그치니 해질녘 가을 산은 맑기도 해라. 아름다운 약속이 강 건너 포구에 있으니 물가의 구름만 한없이 바라보네. 조선 중기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안민학이 쓴 시입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오지 않자 하루 종일 강 건너편을 바라본다고 노래한 시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참 아름답게 읊었죠. 이 시를 쓴 사람 안민학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깊이 파고들었고 과거 시험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율곡 이일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추천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소모사라는 직책을 맡아서 광주에서부터 군량과 말, 군사를 모아 아산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병이 들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충청도 홍주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민학이 남긴 글 중에 세상을 떠난 부인 곽씨를 애도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애도문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임진왜란 이전에 한글 표기법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 죽어서나 한 곳에 갈까? 죽기 전에는 꿈에나 자주 보고 서러워할 것이니 그리운 정이야 평생을 이어간들 끝이 있을까? 이런 내용을 한글로 써놓았는데요. 아마도 부인 곽씨가 평소에 한글을 주로 썼기 때문이거나 절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한글이 더 어울렸기 때문이겠죠.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한 시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기리는 한글 애도문. 그의 글을 통해 안민학이라는 사람의 심성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정한 배필 백년가약 오늘이라 생민의 처음이오 만복의 근원이라 비난이 부경화를 길이길이 누리소서. 오늘 천년의 한기 평시조 하늘이 김병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기말 이번에는 한진 작곡 월화정인 함께 하시죠. 경기 가요금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한진 작곡 월아 정인,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임준희 작곡 혼뿔 오 식임 듣겠습니다. 정순윤의 해금과 김종수가 지휘하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임준희 작곡 혼불 오 식임 듣고 왔습니다. 정순은의 희금과 김정수가 지휘하는 서울시 국악관인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일삼다는 말은 일로 삼는다, 즉 무엇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삼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의 일은 없고 나쁜 의미의 일만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만행을 일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의 글에서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라는 구절을 보고 다산 선생이 유배지 생활에서 저술을 일삼았다는 글을 보면서도 일삼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습니다. 조현용의 우리 말로 깨닫다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무엇을 일삼다라는 말을 요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산 정약용, 백범 김구 선생 모두 긍정적인 것들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학문과 글쓰기를 일삼고 화합과 건설을 일삼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는군요. 선생으로서 일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학생으로서 일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자리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만 일삼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삼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혹은 일삼아선 안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삼는다는 말을 어떤 경우에 주로 쓰고 있었던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일삼을 만한 일을 일삼고 있는 걸까요?

김성겸 작곡 트란의 풍경, 국악밴드 아비오의 연주, 오늘 FM 풍경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문과 창은 벽을 뚫어서 만들어진다. 그 구멍과 빈틈 덕분에 방이 방다워진다. 있음의 쓸모는 없음으로 인해 생겨난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방, 벽이 뚫린 그 부분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이죠. 없음이 있음을 쓸모 있게 만들고 또 빈 것이 채워진 것을 쓸모 있게 하죠. 우리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비어있는 시간이 채워진 시간을 더 알차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FM 풍요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우리에게 최초의 장난감은 부엌의 냄비이거나 놀이터의 모래였을 겁니다. 특히 모래는 무궁무진하게 변신하는 장난감과 같아서 모래만 있으면 친구들과 해가 질 때까지도 놀 수 있었죠. 모래사장에서는 좀 더 스케일 큰 놀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래를 블록으로 쓰거나 침대 삼거나 이불로 삼을 수도 있었죠. 모래는 어쩌면 최초의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껏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것. 삶에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걸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하죠. 놀이터에 모래만 있으면 종일 몰입해서 놀던 아이처럼 단순하고 투명했던 순간, 그런 순간이 그리운 여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아멜리의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ntine dans notre été l'après-midi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여름 오후 아이들의 술래잡기 노래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얀 티엘센이라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출신의 뮤지션이 음악을 맡아서 저 영화와 아주 찰떡궁합의 음악을 들려주었었죠. 이어드린 곡은 La France de mon enfance, 내 어린 시절의 프랑스라는 제목인데요. 내 어린 시절, 앙리코 마시아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의 프랑스라고 부른 이 곡이 자신이 자랐던 알제리를 의미하는 곡이었습니다. 앙리코 마시아스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용유미 씨, 모래 진짜 좋아했었어요. 공사장 모래산에 많이 뒹굴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셨어요. 그리고 김옥순 씨, 무더위와 씨름한 하루 배경으로 함께합니다. 또 행복맘님, 요즘엔 모래 놀이터가 없어요. 막내딸이 저번 주 학교 운동장에서 흙 파고 노는데 참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 관리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네요. 이 여름에 해변에 가서 참 모래 많이 만졌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함정을 판다고 그러죠? 그런 장난도 많이 치고 했었는데, 네.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로사 레온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쓰고 부른 앨범이 있어요. 에라세 오나베스, 옛날 옛적에 라는 음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딴딴이라는 곡 전해드리죠. 들어보시죠.

스페인의 혼성 3인조 그룹이죠. 여성 보컬리스트와 남성 형제 뮤지션이 함께하는 메카노.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메카노의 곡 가운데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이라는 곡. 어느 집시 여인의 슬픈 사연이 담긴,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담긴 노래죠. 달의 아들 들으셨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로살레온,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로살레온이 노래한 딴딴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흑기사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너무도 기다려지는 오후 음악 시간입니다. 광주시 화순군에서 참깨밭 작업하면서 아내와 함께 청취하고 있답니다 하셨네요. 아주 많이 더운 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늦은 오후에 저녁 때 작업을 하시네요. 그래도 네, 물 많이 드시면서 그 수칙 좀 잘 지켜가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야구 경기는 이틀인가 취소가 됐다고 하던데, 사실 또 타이밍을 놓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네, 흑기사님, 네, 이 저녁 시간 세은과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최고은 씨, 휴가 첫날 KBS 콩 가입도 하고 세음의 문자도 보냅니다. 마음 편히 들으니 정말 좋네요 하셨어요. 네, 지금 이 최고은 씨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서 어느 여름날 전해드리죠.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카오 슈징의 얼후 연주였는데요. 이 곡 리치 사카모토의 곡이죠. Put Your Hands Up 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역시 사카모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히사이시조의 영화음악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서 어느 여름날 전해드렸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2001년 애니메이션이었죠. 5310번 쓰시는 분, 조만간 울릉도로 떠납니다. 새음을 통해 알게 된 수많은 여름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갑니다. 하셨네요. 하시면서 좀 전에 전해드렸던 얼후 연주곡 Put Your Hands Up을 청하시기도 했어요. 오늘 원래 선곡되어 있던 곡인데 텔레파시가 좀 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310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7177번 쓰시는 분, 한참 청춘 시절 놀거리 먹거리 귀하던 80년대 초에 망상 해수욕장에서 이른 아침 모래 속 조개 잡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 이제 모두 60대 중후반이네요. 세월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7177번 쓰시는 분,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추억 속의 어느 여름을 떠올리셨네요. 이번에는 Summer Snow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민요 오 왈리왈리를 노래한 곡인데요. 오 왈리왈리보다는 The Water is Wide라는 제목이 더 익숙하시죠? 이 곡을 일본의 아키라 센주가 편곡했고요. 노르웨이 가수 시셸이 노래하고 루마니아 출신의 팬플루티스트 기오르게 잔피르가 함께합니다. Summer Snow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미셸 숀베르그가 작곡한 뮤지컬이죠. 미스 사이공 가운데 The Last Night of the World 전해드렸어요. 두 주인공 크리스와 킴이 함께 부르는 노래죠.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로버트 본필리오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 역시 뮤지컬 넘버였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사랑의 이중창 크리스틴과 라울이 부르는 듀오 All I Ask of You 이 곡을 클리프 리차드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듀오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Summer Snow였어요. 원래 그 일본의 드라마 TV 드라마를 위해서 만든 곡이죠. 아키라 센주가 편곡해서 만들었는데요. 노르웨이 가수 시쉐리 노래했고요. 기오르게 잔피르의 판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표지은 씨, 새음 들어야 하는데 이어폰을 안 가져왔네요. 급히 새로 사서 듣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필요하셨던 것이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네, 들으시는군요. 표지은 씨 고맙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반 선물입니다. 독일의 어쿠스틱 밴드 꽈드로 누에보의 새 앨범 Inside the Island CD 그리고 LP를 준비했습니다. 꽈드로 누에보는 독일 출신의 멀티악기 연주자 물러 프란첼과 안드레아스 힌터제허가 베이스와 기타 연주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밴드죠.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으면서 새 앨범에 그리스의 사모스 섬을 테마로 한 음악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리스 전통춤인 제이베이코 박자의 자작곡 제이 베키코 박자의 자작곡부터 하리스 알렉시우의 또 탱고 디스네 펠리스를 편곡한 작품까지 11곡의 그리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앨범 청취자 10분께 드릴 텐데요. 5분께는 LP를 5분께는 CD를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실 때 CD 혹은 LP 중에 원하시는 음반 하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지구에서 우리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곳은 라틴 아메리카죠. 정반대의 위치에 계절도 반대여서 궁금하고 매혹적인 곳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그 중에서도 바다를 따라 길게 늘어선 칠레에 갈 수 있다면 푸에르토몬트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 푸에르토몬트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칠레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푸에르토몬트는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나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파타고니아로 향하는 관문이자 바다와 화산, 차가운 남극의 바람이 만나는 곳이죠. 독일 이주민들이 오래 정착했던 곳이라 독일풍 건물이 꽤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번화한 이 항구 도시엔 항구다운 풍경이 있고 항구다운 노래 푸에르토몬트가 있지요.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푸에르토몬트는 우루과이 그룹이 만든 곡입니다. 1968년에 우루과이 그룹 로스 이라쿤도스의 보컬 에두아르도 프랑코가 만든 노래라고 하죠. 원래 이 곡의 제목은 포르투 아몰, 당신의 사랑으로 였지만 푸에르토몬트라는 이 지명을 붙이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떠올리게 하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이 그런 것처럼 항구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상하게 항구는 이별 혹은 작별의 정서가 더 강하죠. 푸에르토몬트에도 이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연인들, 수없이 입맞춤을 나눈 뒤 모든 추억을 바다에 남겨둔 채 돌아서는 이별 이야기가 새겨져 있죠. 노래가 워낙 인기를 얻었기 때문인지 푸에르토몬트 바닷가에는 이 노래 속의 연인들을 새긴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쉽게 가서 닿을 수 없는 곳, 그래서 노래로 자주 가보고 싶은 항구 도시 푸에르토몬트를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파트리시아 살라스는 12살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작곡을 시작했다는 탁월한 뮤지션인데요. 자매들로 결성된 보컬 그룹 프레퀀시아 모드를 결성해서 1970년대 후반 남미 전역과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6년부터는 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누에바 깐시온 운동의 주축이 돼서 칠레의 민요와 라틴 아메리카의 고전들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지요. 자작곡을 통해서는 칠레 민중의 삶을 담아내고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인들은 국가보다 대륙을 더 우선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하는데 푸에르토몬트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우루과이의 전설적인 밴드가 만든 곡이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 기꺼이 칠레의 항구 도시 이름을 붙인 곡. 흥미롭게도 이 곡을 만든 에두아르도 프랑코는 푸에르토몬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칠레 가수 파트리시아 살라스가 부른 푸에르토몬테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칠레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로베르토 브라보의 연주,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죠. 영화 Somewhere in Time, 사랑의 은하수의 테마곡 존 베리가 작곡한 곡이죠. 전해드립니다.

눔하우셀이라는 그 밴드 길라파윤이라는 그룹의 창단 멤버인데요. 그가 작사 작곡하고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피해서 스웨덴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이 작사 작곡가가 말이죠. 1982년에 조국과 칠레 국민들에게 바친 곡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억,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노래한 곡이었어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사랑의 은하수의 테마 존 베리가 작곡한 Somewhere in Time, 칠레 출신의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브라보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파리가 생각나는 음악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Si tu vois ma mère, 네가 내 어머니를 본다면 이라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시드니 베쉐

리테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첫 장면에 흐르면서 아마 이 곡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이 곡이 참 오래도록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극장을 나설 때까지. 그리고 또 신청곡으로도 많이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이죠. 1947년에 발표한 곡. 피아프가 직접 작사도 하고 노래 부른 곡이었습니다. 0232번 쓰시는 분, 스페인 엘체에 사는 노엘 몬테나스입니다. 기억하실런지요? 서울의 마르가리타와 2주째 여행 중입니다. 여기는 폴란드 그단스크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번역을 돌려서 보내신 건지, 네. 예전에, 맞아요. 기억납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이 스페인에 친구 있다고 소개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스페인에서도 듣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두 분이 함께 여행 중이시네요. 네. 폴란드에 그단스크는 지금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라팔로마입니다. 비둘기죠.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의 세바스티안 이라디에가 작곡한 곡인데요. 쿠바에 방문을 하면서 그 하바네라 리듬으로 쓴 곡입니다. 라팔로마. 이 곡을 오늘은 에이커 빌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들어보시죠.

새를 노래한 새 곡의 곡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꾸꾸루 꾸꾸 팔로마, 비둘기, 구슬픈 소리로 우는 야생 비둘기를 의미하죠.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 곡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가수 싱어송라이터 안나베가 이끄는 안나베 and the Hot Bones, 안나비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왜냐하면 네, 안나 베니오쉬 이름이 그렇습니다. 안나베와 핫본스의 연주와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라 골론드리나 제비였죠. 이 곡은 브라질의 가수 카이타노 벨로스가 노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라 팔로마 비둘기를 에이커 빌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황혜경 씨, 안트베르펜에서 브뤼헤르 가며 콩을 듣습니다 하셨네요. 음악이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셨네요. 아주 예쁜 운하 도시죠. 브뤼헤르 가시네요. 아주 네, 그것도 날씨가 좋으면 좋겠네요. 그 운하를 배를 타고 가면서 보면 참 예쁜 마을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네, 황혜경 씨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로베르토 발리, 미국의 더블 베이스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로베르토 발리가 작곡한 탱고 누에보, 탱고 누에보 들어보시죠.

스페인 미니어 로망스, 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곡이죠. 이 곡 오늘은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에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끼마이, 누가 그 누가 나만큼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노래했는데요. 끼마이를 밀바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땅고 누에보, 밀롱가 리듬의 연주곡이었죠. 미국의 더블 베이스 연주자인 로베르토 발리의 작곡 그리고 그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텃밭에 한 줄 심은 고구마에 고구마 순을 벗기는 작은 노동도 새움과 함께라면 즐겁네요. 또 9056번 쓰시는 분, 오늘 밭에서 고추 따고 다른 여러 가지 수확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네. 아, 그래서 수확하신 작물들 사진도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핑크 마티니의 라 솔레다드, 고독 이어드리죠.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데폴로네스 가운데 앞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를 모티브로 만든 곡이죠. 핑크 마티니입니다.

아들은 힘든 시간을 견디는 자신만의 방법을 하나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마음이 복잡할 때면 스스로 지은 호숫가 작은 탑 속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가 택한 건 자신의 감정과 일상을 기록하는 일이었죠. 차이콥스키는 폰 매크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뎠다고 합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에서 동물의 뼈와 돌멩이를 수집하며 은둔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글렌 골드는 콘서트에서 과감하게 은퇴한 것으로, 또 세상과 접촉하는 대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을 택했죠. 누군가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기록을 시작했으며, 또 누군가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수집하며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며, 누군가는 대책 없이 짐을 꾸리며, 또 누군가는 걷고 또 걸으며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겠죠. 생각해보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스트의 힘으로 부풀기도 하고, 거품 낸 달걀의 힘을 빌리기도 하며, 버터의 성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빵이라도 저마다 다른 과정을 거쳐 부풀고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완성하느라 겪어야 할 시간은 얼마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까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도 하지만 나에겐 나에게 맞는 처방전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겠죠. 살아온 시간만큼, 고민한 흔적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문제들을 견디고 해결해 왔을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우리가 예전보다 더 지혜로운 답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거라고 믿습니다. 강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나만의 휴식법, 고독을 다스리는 법,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법,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지킬 수 있는 근사한 무언가를 가졌는지 돌아보는 저녁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나만의 방법. 여러분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하는 일마레 깔모 델라 세라, 고요한 저녁바다.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4일 독일의 퀼른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데이빗 브로피의 지휘로 베르디와 차이콥스키 오페라 합창곡들과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 주요곡들이 연주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지난 4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공연은 오페라와 뮤지컬의 합창곡들이 중심이 됩니다. 지휘는 지금 현재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 데이비드 브로디가 맡았는데요. 이번 음악회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음악회 서두에는 잘 알려진 오페라 합창과 서곡이 연주됩니다. 먼저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 중에 보라 밤의 어둠은 거치고 대장간의 합창 들으시고요. 이 곡에 이어서 차이콥스키 오페라 스페이드 여왕 중에 간주곡과 합창 11번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그리고 알렉산더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공 중에 폴로베치인의 춤 8번, 그리고 역시 이고르공 중에 폴로베치안 댄스 17번 Fly Away on Wings of the Wind, 이렇게 다섯 곡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합창의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 그리고 데이빗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잘 알려진 오페라 합창곡들을 이어서 감상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에 보라 밤의 어둠은 거치고를 들으셨고요. 이 곡에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스페이드 여왕 중에 간주곡과 합창 11번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에 이어서 알렉산더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공 중에 폴로베치인의 춤 8번 그리고 폴로베치인 댄스 17번 그리고 Fly Away on Wings of the Wind 감상하셨습니다. 합창에는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 그리고 데이비드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공연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이번 음악회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주요 곡들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공연 초반에는 오페라가 중심이 되지만 점점 더 뮤지컬 곡들이 점점 많이 연주되는데 그 다음 곡으로는 오토 니콜라이의 오페라 윈저의 즐거운 안악내들 중에 달의 합창 오 달콤한 달이여가 연주됩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에비타 중에 Don't Cry For Me, Argentina 들으시고요. 이 곡에 이어서 또 앨런 맨켄의 하느님 소외된 이들을 도우소서 네, 이 곡은 뮤지컬 노트르담의 꼽추 중에 나오는 곡이죠.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스티븐 존하임의 스위니 토드 가운데 발라드 들으시고요. 그리고 베르디의 맥베스 가운데 무슨 짓을 했는가 말해보라 이렇게 다섯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역시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 데이비드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페라와 뮤지컬의 주요 합창곡들 다섯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오토 니콜라이의 오페라 윈저의 즐거운 안악내들 가운데 달의 합창 오 달콤한 달이여에 이어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에비타 중에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리고 앨런 맨켄의 노트르담의 꼽추 가운데서 하느님 소외된 이들을 도우셔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스티븐 손타임의 스위니 토드 발라드 들으셨고

고요. 방금 베르디의 오페라 맥베스 가운데 무슨 짓을 했는가 말해보라 들으셨습니다. 합창에는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 그리고 데이비드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4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음악회에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페라와 뮤지컬의 주요 합창곡들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지휘를 맡은 데이비드 브로피는 아일랜드 출신의 지휘자로 특히 오페라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지휘자인데 본래는 아일랜드 국영방송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거쳐서 지난 2024년부터 지금 연주를 듣고 계신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공연 후반부 연주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조르즈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 중에 투우사의 입장 보라 투우사의 행렬이다 들으시고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머스커레이드 그리고 역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캣츠 가운데 젤리클 송스 들으시고요. 그리고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하이라이트 들으시겠습니다. 역시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 데이비드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네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 투우사의 입장, 보라 투우사의 행렬이다 들으셨고, 이 곡에 이어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머스커레이드, 그리고 뮤지컬 캣츠 중에 젤리클 송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하이라이트 감상하셨습니다. 합창에는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 그리고 데이비드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 쾰른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뮤지컬과 오페라 합창곡 연주회 듣고 계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잘 알려진 뮤지컬과 그리고 오페라의 합창곡들이 연주되는데, 공연 후반에는 뮤지컬이 중심이 됩니다. 먼저 레너드 번스타인의 언더타운 중에 론리 타운 코랄 들어보시고요. 이 곡에 이어서 클로드 미셸 쉔베르크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에 하루가 끝날 때, 그리고 역시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이렇게 세 곡 들으시겠습니다.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 데이비드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잘 알려진 뮤지컬 합창곡들 세 곡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레너드 번스타인의 언더타운 가운데 론리타운 코럴,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클로드 미셸 쉔베르크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에 하루가 끝날 때, 그리고 방금 역시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에서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를 감상하셨습니다. 합창에는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 그리고 연주는 데이비드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공연 실황 듣고 계십니다.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이 뮤지컬과 그리고 오페라에 잘 알려진 합창곡들을 모아서 선보였는데요. 앙콜곡은 오페라 중에 아주 유명한 합창곡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3막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들으시겠습니다.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으로 전해드립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으셨습니다. 서독일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데이비드 브로피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지난 4월 24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그너의 로엔그린 1막 전주곡 들으시겠습니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한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와그너의 로엔그린 1막 전주곡을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한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밤이 깊은 시간, 텔레비전을 끄자 거실에 조용한 공백이 생깁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켜져 있는데 소리 없는 공간이 갑자기 넓어 보입니다. 거실 등이 전혀 밝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소리가 꺼진 순간부터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집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떠들썩했던 소리가 텔레비전의 검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리고 나니 거실에 낯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잠시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극이 많을 땐 자기 마음의 밝기나 크기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죠. 그러다가 모든 소리를 꺼내고 나면 비로소 나의 마음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보입니다. 이따금 내 안의 복잡한 소리를 잠시 꺼두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만 들리는 마음의 미세한 숨소리가 생각보다 선명하게 또 다정하게 들려오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소월 씨 김원호 곡 풀따기입니다. 바리톤 박수길의 노래입니다.

유경환 씨, 박판길 곡, 도라지꽃, 메조소프라노 김문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소월 씨, 김원호 곡 풀따기였는데요. 바리톤 박수길의 노래였습니다. 하옥이 씨, 김동환 곡 기다리는 세월,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유옥현 씨, 오동일 곡 그대가 그리워지면,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유옥현 씨 5동1곡 그대가 그리워지면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하우기 씨 김동환 곡 기다리는 세월이었는데요.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였습니다. 이재심 씨 강희태 곡 바람 부는 날이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음식 평론가에 의하면 한국의 아침 식사는 국이 맛있을 때가 제일 맛있다. 점심은 반찬이 많고 맛있을 때가 제일 좋고 저녁은 일품 요리 하나가 특별할 때 제일 만족스럽다. 그러나 밤이 되면 시각과 후각은 둔해지고 청각이 예민해진다. 그래서 밤에는 뭘 먹거나 보기보단 음악을 듣는 게 가장 좋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밤엔 꽃다발이나 케이크보다 세레나데, 사랑 노래를 불러주는 게 가장 근사하다.

유럽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집 창밖에서 세레나데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게 흔했던 것은 16, 17세기였습니다. 그 밤 풍경을 상상해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100조의 노래 중에서 네 번째 곡 세레나데 도이치번호 957의 4였습니다.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존 레너한의 피아노였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늘 열려 있습니다. 새싹이시네요. 송유미 씨. 안녕하세요. 유령입니다. 처음으로 남겨보네요. 이 유령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거 보면 그래도 오래 들으셨네요. 이상엽 아나운서님의 낭창낭창한 목소리 팬입니다. 새음 때부터 PD님 팬이기도 하고요. 한여름밤에 역시나 좋은 선곡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또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1196번 매번 당밤을 들으면서 협디의 청취자와의 티키타카가 미소 짓게 만듭니다. 당밤의 모든 음악이 좋아서 딱히 신청곡이 떠오르진 않지만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주는 의미로 한 번 더 듣고 싶네요.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라고 하니 언제나 수고해주시는 당밤 제작팀 모두 더운 여름 무사히 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비발디 사계의 여름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들려드려서 이 더위가 가시기 전에 더위가 조금 지속될 것 같죠. 한 번 더 선곡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입추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이 절기가 거짓말을 하네요. 내일도 무더울 예정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 가을이 정말 오기는 올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내일은 당신의 방과 막 입추 기념으로 정말 입추의 여지 없는 가을 음악들 대방출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음악으로나마 가을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또 클래식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아시아와 또 유럽 곳곳을 떠날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되는 참 이 특집 아닌데 당신의 마음과 음악 매일매일이 거의 특집 같습니다. 그 가을과 또 여행 이 테마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014번 울산에서 당밤을 애청하는 김소정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은 큰아들이 입대하는 날이어서 논산 훈련소에 데려다 주러 갑니다. 응원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더운데 입대하는 모든 아들들 무탈히 군생활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김소정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드님도 축하드립니다. 왜냐? 훈련소는 덥거나 추울 때 가는 게 정답입니다. 더운데 아우 어떡하지 이 무더위에 고생해야겠다 싶지만 폭염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 거의 실내 활동이나 내무반 대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군대 입대하실 분들 혹은 입대할 자녀분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소정씨 그래도 마음이 좀 적적하시죠? 적적하실 때마다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음악으로 이 그리움을 좀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115번 협디 어제 청취율 결과 들어보니 동시간대 당밤이 1위가 아닌가 보네요. 당연히 1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덜컥 8년 전에 당신의 밤과 음악을 맡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정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3회에 걸쳐서 3회 연속으로 이렇게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청취율이 올라간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이 방송 역사상 있었을까? 아, 있었겠죠. 네. 아무튼 이 10시대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이 정도면 뭐 너무 선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작진의 생각입니다. 사실 1위랑도 차이가 아주 미미하게 나기 때문에 다음번 청취율 조사 결과에 1위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가 되면 뭔가 제가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생각나는 것은 이 상토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빈축을 사기도 했던 상토벤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또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이 사랑의 세레나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저도 여러분께 이 오른 청취율에 대한 감사의 세레나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다오라는 번안 가곡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세레나데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곡, 디카푸아의 마리아 말입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레이의 음성입니다.

유럽의 16, 17세기 같은 창문 밑에서의 세레나데는 이제는 볼 수 없지만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 이 신랑이 신부에게 혹은 신부가 신랑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세레나데를 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는데 참 보기가 좋더군요. 두 곡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토셀리의 세레나데, 김지연의 바이올린, 노연석의 비올라, 김한님의 첼로, 박종호의 기타였고요. 전에 들려드린 세레나데 대표곡 디카푸아의 마리아 마리, 바리톤 헤르만 프레이였습니다. 자, 각종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주목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합격 보장 방송과 관련된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이 여러분의 이 합격 그리고 또 승진, 논문 통과 뭐 다양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919번 새싹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둘째가 고3인 수험생인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 미대 입시 3수 만에 합격했는데요. 재수까지 이 방송을 안 들어서였나 봐요. 3수 때는 간간히 들었거든요. 이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우리 둘째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겠죠. 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아, 아쉽네요. 재수 때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합격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3수를 하든 4수를 하든 합격만 하면 다행입니다. 일단 저기 고3인 우리 학생은 이번에 합격하실 예정이고 3수만에

대학을 갔으니 이제 사회생활이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취업이나 대학원 논문 통과는 좀 수월하게 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어머님 응원하겠습니다. 새싹 김강미 씨, 합격방송 간증 올립니다. 당밤을 매일 들으며 승진 준비를 해서일까요? 아무튼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만 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평일 밤을 당밤과 함께하니 전혀 외롭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리 김강미 씨 약간 위험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주말 부부를 한다가 아니라 전생에 나라를 팔아야 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 하고 유유 이렇게 슬픈 표시도 하나 써주셔야 함께 지내는 동반자분께서 서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이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 당신의 밤과 음악을 통해서 기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377번. 정말 그 글맛이 뛰어난 그런 좀 드문 사연 중에 하나여서 조금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엽님 안녕하세요. 요리의 완성은 담음새에 있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대충 차린 듯한 밥상이 있고 라면 한 봉지도 예쁜 그릇에 담아내면 근사한 일품 요리로 보이는 마법이 있듯이 당신의 방과 음악은 라디오계의 명품이라고 감히 외쳐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용기를 내어 보냈을 새싹님들의 사연도 힘겨운 하루 끝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고단한 사연도 생일을 자축하며 이름을 불러달라는 귀여운 애청자님도 가끔 진행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짓궂은 사연에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재치있는 입담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당밤의 시인 상엽님, 매일 밤 야금야금 청취자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인 듯 도둑 아닌 상엽님, 이토록 친절하고 다정하고 위트 있는 진행자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함부로 애틋한 당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안부 전해봅니다. 더위에 지친 당밤님들과 제작진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또 저희 제작진들이 힘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이 방송계의 진행계의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은 밥도둑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음악도 신청하셨습니다. 핑가르 동굴 서곡. 왠지 이 동굴 좀 시원할 것 같죠? 함께 듣겠습니다. 핑가르 동굴 비단추 작품 26 카라얀이즈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스코틀랜드 서해안 이너 헤브리디스 제도에 속한 스테파 섬, 이곳에는 동굴 하나가 있죠. 동굴 내부가 거대한 공명실 역할을 하면서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마치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처럼 울려 퍼진다라고 감동을 받아서 바로 펠릭스 맨델스존이 영감을 받아 작곡한 음악, 지금 들으신 핑가르 동굴 비단추 작품 26입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윤영실 씨, 저도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어컨 없이 살다 보니 제가 어제 사연에서 대구에 사시는데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연 들으시면서 동감하시면서 적어주신 사연입니다. 숨이 막혀서 아빠 집으로 피신해서 며칠째 있는데 중3 조카가 고모 언제 가냐며 연일 물어봅니다. 제 옆방에서 거의 하루 종일 게임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쓰이나 봐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실 씨는 지구보다 영실 씨 자신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 사십시오. 창문형이라도 하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레온가스 오존층 파괴, 코로나 때 거의 다 복구됐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구에는 이 오존층 파괴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윤영실 씨는 에어컨을 사시고 대신에 다른 지구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에어컨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293번 협디님, 요즘 열대야 심한데 며칠 전에 30년째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아파트 전체가 처음으로 80분 넘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고생했습니다. 80분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80분이면 그냥 집 전체가 사우나로 변하죠. 열대야 집집마다 에어컨 안 틀고 지낼 수 없는 열대야 이 밤 깜깜한 방에서 협디님 목소리 들으며 제 뜨거운 마음을 달랬네요. 시원한 음악,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들려주시면 이 밤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맘때 내리는 빗방울은 맞으면 아 뜨거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제목이 주는 그 시원함이 있습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디플랫 장주 작품 28-15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임동혁의 피아노입니다.

빗방울 전주곡이었습니다. 이 빗방울 전주곡이 뭔가 그 인디언 기우제처럼 역할을 해서 좀 시원하게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요. 쇼팽의 프렐류드 디플렛 장주 작품 28의 15 임동혁의 피아노였습니다. 6583번 당신의 방과 음악 듣고 있으면 우연히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처음 듣는데도 금세 좋아지는 음악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기존에 알고 있던 연주가 아닌 다양한 편곡으로 들을 수 있어서 참 매력적이고 좋은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선을 가지고 있겠지만 언제나 당범의 선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선곡 방향을 완벽하게 글로 적어주셨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 내가 들어봤던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고 혹은 처음 듣는데 금세 좋아지는 음악들 그리고 귀에는 익숙한데 다양한 편곡 내가 처음 들어보는 편곡 그런 것들이 어떤 당신의 방과 음악 선곡의 매력 포인트라고 저희 제작진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직접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나십니다. 3299번 언제나 고마우신 내적 친밀감 가득한 협디님과 당범 제작진분들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괴로운 마음이 잦아들지 않는 그런 날이라 청곡으로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요즘 제가 한 5달째 연습하는 곡이기도 하고 지금의 설명하기 힘든 이 심정이 어느 정도 닮아있지 않나 하여 신청해봅니다. 즐거운 여름 되십시오. 도와둔 특파원 김혜림 드림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셨다고요. 원래 실수라는 게 늘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세계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통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제의 실수도 어제 내가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의 나에서 도망쳐 나오시고 이 시간 집중하고 현재의 나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실수를 어제 하나 했는데요. 뉴스 라디오 뉴스 스튜디오를 잘못 찾아가서 엔지니어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국제 뉴스 스튜디오를 가야 되는데 한민족 방송 스튜디오에 잠깐 앉아 있어서 혼선을 피웠던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 많이 하시죠? 실수해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내가 그 실수를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주 작품 109 중에서 1악장 비바체 마논 트로포 알렉세이 볼로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핸드폰 뒷번호 3299번 사용하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109 중에서 1악장 비바체 마논 트로포 알렉세이 볼로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심리학자인 웬디 그롤릭과 벤저민 헤디가 쓴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의 한 페이지입니다.

두 심리학자의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우리가 믿는 심리상식이나 지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일깨웁니다. 그중 목표를 생생하게 그리면 성공한다고? 진짜? 에서는 우선 이런 예를 듭니다. 소설책을 쓰는 건 짐의 꿈이다. 자신이 쓴 소설책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눈에 보인다. 그의 이름이 들어간 반짝반짝 빛나는 표지. 하지만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하면 꼭 다른 일이 생긴다. 처리할 업무가 생기고 넷플릭스 드라마의 새 에피소드가 뜨고 갑자기 낚시 갈 일이 생긴다. 그의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지는 소설책은 속이 텅 비었다. 많은 자기개발서에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가장 흔한 성공 신화 중에 하나는 성공한 자신을 계속 상상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심리학자는 그것이야말로 어림없는 어리석은 신화라고 말합니다.

두 심리학자에 의하면 성공 상상 이미지는 오히려 실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해줄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합니다. 가령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유명 콘서트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티켓 구매에 성공한 자신을 계속 상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높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티켓을 구할 힘든 노력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티켓 구매의 성공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티켓 구매에 실패하면 즉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했던 성공이 실패하면 그때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실제로는 할 수도 있었을 일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공한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는 것은 오히려 한낱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머릿속 꿈을 실제 현실적인 성공으로 바꿔줄까? 책에 의하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시험에서 꼭 만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만점을 받은 최종 결과에 자신이 아닙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 강의 노트를 복습하거나 보고 싶은 드라마 보기를 포기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립니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일수록 결과보다 결과로 가는 과정을 계속 이미지화, 시각화하는 것. 머릿속으로 계속 결과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과정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성공 법칙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떠올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대신에 이 당신의 밤과 음악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위해서 선곡하고 또 열심히 정성스럽게 사연을 읽는 그 모습을 떠올려라.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두 명의 심리학자 웬디 그롤릭과 벤저민 헤디가 쓴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시는 음악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중에서 Any Dream Will Do였습니다. 극중 요셉 역을 맡았던 제이슨 도노반의 음성, 애플턴 스쿨 합창단 함께했습니다. 1301번 안녕하세요. 협주곡 협의 이상협 아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이 협잡군 협의 이상협 아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7년째 듣고 있는데 사연은 처음 보내는지라 묵은 새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령 청취자라고 해야 하나요? 제 생일을 맞아서 사연 올립니다. 생일의 이름을 3세 번 외쳐주시는 당밤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연이 과연 읽힐까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2020년 항암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때로는 정성이 담긴 차 한 잔으로 때로는 힘이 되는 위로로 큰 버팀목이 되었던 지인이 8월에 영국 런던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쁘고 슬픈 일, 허물없이 나누던 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가끔 한국이 또 제가 그리울 때 당밤 들으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당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연주 씨 그동안 베풀어준 배려와 정성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웃는 일들이 많았고 행복했어요. 런던 가서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건강 꼭 잘 챙기면서 지내길 바라요.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오늘 생일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제 주파수에 맞춘 듯한 톤과 선곡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군요. 7년째 듣고 계신데 첫 번째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생일 축하 사연.

2020년에 항암을 하셨으면 보통 이 5년을 완치 기간으로 잡으니 올해는 완치된 첫해 아니실까 싶습니다. 건강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맞은 생일이어서 더욱더 축하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 불러드립니다. 김씨 가문의 큰 자랑 추진씨 신청곡도 이름 앞자리랑 맞춤으로 수수께끼 변주곡을 신청한 수진씨, 런던으로 떠나는 연주씨의 아름다운 지인 수진씨,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자, 생일 축하 음악 오늘 조금 특별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엘가의 애니그마 변주곡,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 중에 아홉 번째 곡 님로드 아다지오를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실 군악대 콜드스트림 근위대 군악대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8월이 오긴 오는군요. 입영 기념으로 1940년 영화 워털루 브릿지에 나오는 왈츠풍으로 편곡된 올드랭사인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군대 가실 나이에 분이 신청한 음악이라고 믿기지 않는 그런 곡이군요. 일단 앞서 아드님 군대 가신다고 사연 주셨던 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축하드립니다. 이 훈련소는 폭염에 가는 겁니다. 아, 그래도 뭐 이 또 마음이 착잡하실 텐데 이 음악으로 위로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영화 애수의 음악 올드랭사인 레이몽 르페브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 전악장으로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포츠담 캄모 아카데미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전악장 보내드렸습니다.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포츠담 칸마 아카데미였습니다. 이어서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D장조 호복현 번호 18의 11 중에서 2악장 듣겠습니다. 운포코 아다지오 마르타 아레리체 피아노 런던 심포니에타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D장주 호복행 번호 18의 11, 그 중에 2악장이었습니다. 마르타 아르에리치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에타였습니다. 요즘에 이 선을 넘는 신청곡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6946번, 저도 선 넘는 신청곡 남겨봅니다. 당밤이 선곡해 주시는 클래식 곡들 무작정 귀 열어두고 듣다 보면 크랄못 넘어서게 될까요? 하셨는데 당연하죠. 저희 여러분 귀에 익숙한 좀 편안한 음악들로 늘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알도 로마노의 카루소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선을 넘지 못하셨네요. 이 정도는 선을 넘는 선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 알도 로마노 사중주단, 파울로 프레스의 트럼펫입니다.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청맨조니의 프리겔혼 연주였습니다. Feel so good. 전해드리신 음악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 알도 로마노 4중주단, 파울로 브레수이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콜포토의 Night and Day 듣겠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음성,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루루이 앤더슨의 Forgotten Dreams,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끝곡 남겨드리면서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곳에는 봄이 와도 결코 꽃이 피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곳은 마당처럼 단단히 굳어있고 짓밟혀 있다. 그러나 의심과 사랑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두더지가 땅을 파헤치듯 쟁기가 밭을 갈아엎듯 그리고 무너져 내린 집이 있던 자리에서는 마침내 작은 속삭임이 들려온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예후다 아미하이의 시 우리가 옳다고 믿는 곳입니다. 꽃이 피지 못하는 땅을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흙으로 바꾸는 힘이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과 나와는 다른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자리 이동일지 모르겠어요. 오름의 자리에서 의심과 사랑의 자리로 옮겨가는 자리 이동 말이죠.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알. 19세기 독일 리트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으로 문 열었습니다.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이 슈베르트의 첫 번째 연가곡집이죠.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이 물방앗간 아가씨를 짝사랑한 청년의 참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작품인데요. 총 20곡 중에서 끝부분 19번째 곡이었습니다. Der Müller und der Bach. 물레 방앗간과 시냇물. 시련의 슬픔에 잠긴 청년과 그를 위로하는 시냇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결국 그 시냇물에 몸을 던지는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연가곡집이죠. 테너 다니엘 베흘, 스베이눙 비엘란드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박의정님께서 오늘 오프닝의 시 좀 어렵다고 사랑의 자리로 이동 하셨는데 그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과 나와는 다른 타인에 대한 사랑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 뼘만 오늘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성재님, 오랜만에 출석 체크합니다. 문화예술적으로 이직하셨군요. 근데 너무 바빠져가지고 낮에는 잘 못 듣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뻗으신대요. 아이고, 야간반도 못 들으시는 거죠.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조금 여유가 생기셨나요? 조금 일이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노날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자리 이동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랑의 자리를 옮겨가자고. 공숙경님께서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잠시 눈밭 좀 거닐고 싶다고.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는 자리 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원한 우리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정태모 씨 김태호 곡 바람이었으면. 바람이었으면 나뭇잎 살랑이는 그런 바람이었으면 꽃이 피면 꽃잎에 앉아도 보고 잎이 돋는 가지 위를 스쳐도 보는 나는 그런 바람이었으면 아주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노래한 우리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윤석중 씨, 박태현 곡 산바람, 강바람. 김다영 어린이의 음성으로 함께 했어요.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다는 그 가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 이 가사도 좋네요. 사공이 배를 졌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서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와, 고마운 바람이네요. 그 고마운 바람 지금 어디가 있는 걸까요? 지금 참 불어줬으면 정말 진짜 고마울 텐데. 먼저는 정태모 씨 김태호 곡 바람이었으면이었습니다. 아주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가 정말 살랑살랑 바람 같았죠. 이번엔 고전주의 시대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여름 중에서 두 곡의 노래 골랐습니다. 농촌의 하루를 배경으로 고요한 새벽부터 뜨거운 정오, 폭풍우가 치는 저녁, 평온해지는 밤까지 자연과 인간의 일상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젊은 농부 루카스의 까바티나,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진 모든 것들, 정오지음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의 연인 한내 아리아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오, 감각에 전해지는 상쾌함이요. 그 당시 오라토리오 하면 뭐 천사들이 등장해서 신을 찬양했는데 반면 이 사계는 소박한 농부가 주인공이죠. 그런 이유로 비판을 받았었다 그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조물주가 만든 이 자연의 놀라운 섭리를 농부만큼 온몸으로 느낄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만큼 신에게 더 감사할 수 있고 말이죠. 참 앞서가는 작곡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제프 하이든. 테너 막스밀리안 슈미트, 소프라노에는 크리스티나 란트 셔머, 필립 헤레베가 지휘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여름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은 농부의 딸 한네의 아리아였습니다. Facial Loving Fear de Zenna. 오, 감각에 전해지는 상쾌함이요. 먼저는 한네의 연인이자 젊은 농부 루카스의 까바티나였어요. Dem Druck Alligat de Natur.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진 모든 것들. 테너 막시밀리안 슈미트, 소프라노에는 크리스티나 란트슈아머, 필립 헤르베가 지휘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요, 우리 노래 들으시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김원경님, 그리고 박진미님, 우리 노래가 최고인 듯요. 기영자님께서는 어릴 때 아버지와 손잡고 논두렁길을 걸으며 이 동요를 불렀던 기억을 소환하셨네요. 김영신님, 동요 너무나 청량해요. 아 효과 제대로 하셨는데 진짜 이건 굉장히 잘 들어맞는 표현인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효과였어요. 이 바람 노래 말이죠. 가끔 이렇게 시원한 우리 노래 준비해야겠다. 더위를 잊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양실님께서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되새겨보는 시구절 패러디. 선풍기 발로 끄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시원한 사람이었느냐. 아우 정말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죠. 요즘 선풍기. 이은영님, 왜 햇살을 받고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씨엔 절대 오래 걸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그늘로 대피하시길요. 시원한 노래 이어드릴게요. 로고 듣고 나서요.

20세기 프랑스 샹송 가수이자 작곡가 샤를 트네의 비욘더스. 이 원곡은 라멕, 바다죠. 이 노래를 영어로 번안해서 부른 곡이었습니다. 바다 너머. 저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거기에서 그녀는 날 기다리네. 새처럼 높이 날 수 있다면 난 그녀 팔 안으로 바로 항해에 갈 텐데요. 원래는 그 서정적인 바다의 찬가였던 노래를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 노래로 변모시켰습니다. 미국의 재즈 가수 할리 로렌과 존 시페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8세기 독일 작곡가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기의 오페라 파리데와 엘레나 중에서 오 데미오 돌치 아르도르, 오 감미로운 내 사랑 들어보시죠. 이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된 그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 왕비 헬레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죠. 이 곡은 그 파리데가 엘레나를 향해 부르는 사랑의 아리아입니다. 테너 라몬 바르가스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허망달 알레비의 오페라 클라리 중에서 꿈의 돌체 아메 파벨리 내게 말하는 그 음성 너무 달콤해였습니다. 귀족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시골 소녀 클라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작이 자신에게 진지하지 않음을 알고선 그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뒤늦게 그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공작의 그녀에게 청혼한다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시골선의 클라리의 노래였어요.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인터내셔널 챔버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18세기 독일 작곡가 글루크의 오페라 파리데와 엘레나 중에서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아리아였습니다. 오 감미로운 내 사랑 테너 라몬 바리가스가 불렀고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앨런 맨컨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미녀와 야수, 알라딘, 뮬란, 노틀담의 꽃주 정말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상당수 영화음악을 담당한 아티스트죠. 역시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인어공주 중에서 인어공주 에리얼의 노래 Part of Your World입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음성입니다.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상당수의 영화음악을 담당했던 앨런 맨컨. 이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또한 그에게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안겼죠. 방금 들으신 곡은 Under the Sea였어요. 아, 갑자기 그 가제 생각이 나네요. 세바스찬이었나요, 이름이? 인어공주를 모시는 그 가제가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곳인지 그녀를 설득하는 노래. 오늘은 인디애나대학교 싱잉 후지어스의 하모니로 함께했고요. 먼저는 이렇게 세바스찬이 애쓰는데도 우리 인어공주 에리얼은 인간 세상을 꿈꾸죠. Part of your world. 당신 세계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 바다를 벗어나.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음성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아까 김영신님께서 우리 바람을 노래한 우리 노래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인어공주는 호텔 빙수 부럽지 않다고. 아, 저는 야, 인어공주를 너무 부러워하면서 이 두 곡을 들었네요. 물속은 얼마나 시원할까. 뭘 인간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한 젊은이가 서서 깊이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야 부끄럽지 않을까? 아가씨, 당신께 묻고 싶어요. 무엇이 비가 오지 않아도 자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불타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무엇이 눈물 없이도 그리워

미워하며 울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총각이여 왜 그런 걸 묻나요? 돌은 비가 오지 않아도 자라고 사랑은 불타도 사라지지 않으며 마음은 눈물 없이도 그리워하며 울 수 있답니다. 무엇이 집보다 더 높을까요? 무엇이 쥐보다 더 빠를까요? 무엇이 우물보다 더 깊을까요? 무엇이 쓸개보다 더 쓰라릴까요? 굴뚝은 집보다 더 높고 고양이는 쥐보다 더 빠르며 토라는 우물보다 더 깊고 죽음은 쓸개보다 더 쓰리답니다. 툼발라 툼발라 툼발랄라이카 발랄라이카를 연주해요. 우리 즐겁게 노래해요. 여기서 토라는 고대 이스라엘 율법을 가리키죠.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고 싶어하는 한 젊은이의 질문은 동유럽 아슈케나즈 유대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구애 노래이자 수수께끼 노래. 이디시어로 불리는 유대미녀 툼발랄라이카입니다. 제목에 들어있는 발랄라이카는 러시아의 사면 현악기. 앞에 붙은 툼은 발랄라이카의 현을 퉁기면서 내는 리듬과 울림을 흉내낸 말로 흔히 해석되죠. 다만 툼의 정확한 어원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툼발라 툼발라 발랄라이카를 연주해요. 이런 후렴의 흥겨운 소리와 리듬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디시어로 된 유대인의 노래에 왜 러시아 악기 발랄라이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 노래가 태어난 동유럽 아슈케나즈 유대인 역사에서 찾을 수 있죠. 아슈케나즈 유대인은 본래 중세 독일과 북부 프랑스에 형성됐다가 점차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이렇게 중부와 동부 유럽으로 삶의 터전을 넓혀간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이디시어 그리고 종교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주변 민족의 언어와 선율, 춤과 악기 문화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러시아의 발랄라이카가 이디시어 사랑 노래의 후렴 속으로 들어온 것도 그러한 문화적 만남의 흔적이고요. 유대인 청년이 이 발랄라이카로 러시아식 춤곡을 연주하는 풍경은 당시 마을과 도시에서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낯설지 않은 풍경 속에서 불리던 이디시 민요, 툼발랄라이카입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마음을 시험하는 독특한 구애의 노래이자 동유럽 유대인의 삶과 유머, 또 사랑의 철학이 담긴 이디쉬 민요, 툼발랄 라이카 감상하셨습니다. 골든게이트 집시 오케스트라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스토니아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의 그 고국의 자장가입니다. 쿠스쿠스 칼리케, 자장자장 내 사랑. 리투아니아의 합창단 빌리어스 콰이어 싱잉 스쿨의 하모니입니다.

벨리어스 콰이어 싱깅 스쿨이 부른 에스토니아 자장가 아르보 페르트의 쿠스쿠스 칼리케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에게 최초의 장난감은 부엌의 냄비이거나 놀이터의 모래였을 겁니다. 특히 모래는 무궁무진하게 변신하는 장난감과 같아서 모래만 있으면 친구들과 해가 질 때까지도 놀 수 있었죠. 모래사장에서는 좀 더 스케일 큰 놀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래를 블록으로 쓰거나 침대 삼거나 이불로 삼을 수도 있었죠. 모래는 어쩌면 최초의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껏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것. 삶에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걸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하죠. 놀이터에 모래만 있으면 종일 몰입해서 놀던 아이처럼 단순하고 투명했던 순간, 그런 순간이 그리운 여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아멜리의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ntin d'un autre été l'après-midi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여름 오후 아이들의 술래잡기 노래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얀 티엘센이라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출신의 뮤지션이 음악을 맡아서 영화와 아주 찰떡궁합의 음악을 들려주었었죠. 이어드린 곡은 La France de mon enfance, 내 어린 시절의 프랑스라는 제목인데요. 내 어린 시절, 앙리코 마시아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의 프랑스라고 부른 이 곡이 자신이 자랐던 알제리를 의미하는 곡이었습니다. 앙리코 마시아스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용유미 씨, 모래 진짜 좋아했었어요. 공사장 모래산에 많이 뒹굴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셨어요. 그리고 김옥순 씨, 무더위와 씨름한 하루 배경으로 함께합니다. 또 행복맘님, 요즘엔 모래 놀이터가 없어요. 막내딸이 저번 주 학교 운동장에서 흙 파고 노는데 참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 관리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네요. 이 여름에 해변에 가서 참 모래 많이 만졌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함정을 판다고 그러죠? 그런 장난도 많이 치고 했었는데, 네.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로살레온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쓰고 부른 앨범이 있어요. 에라세오나베스, 옛날 옛적에라는 음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딴딴이라는 곡 전해드리죠. 들어보시죠.

스페인의 혼성 3인조 그룹이죠. 여성 보컬리스트와 남성 형제 뮤지션이 함께하는 메카노.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메카노의 곡 가운데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이라는 곡. 어느 집시 여인의 슬픈 사연이 담긴,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담긴 노래죠. 달의 아들 들으셨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로살레온,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로살레온이 노래한 딴딴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흑기사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너무도 기다려지는 오후 음악 시간입니다. 광주시 화순군에서 참깨밭 작업하면서 아내와 함께 청취하고 있답니다 하셨네요. 아주 많이 더운 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늦은 오후에 저녁 때 작업을 하시네요. 그래도 네, 물 많이 드시면서 그 수칙 좀 잘 지켜가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야구 경기는 이틀인가 취소가 됐다고 하던데, 사실 또 타이밍을 놓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네, 흑기사님, 네, 이 저녁 시간 세은과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최고은 씨, 휴가 첫날 KBS 콩 가입도 하고 세음의 문자도 보냅니다. 마음 편히 들으니 정말 좋네요 하셨어요. 네, 지금 이 최고은 씨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서 어느 여름날 전해드리죠.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마카오 슈징의 얼후 연주였는데요. 이 곡 리치 사카모토의 곡이죠. Put Your Hands Up 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역시 사카모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히사이시조의 영화음악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서 어느 여름날 전해드렸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2001년 애니메이션이었죠. 5310번 쓰시는 분, 조만간 울릉도로 떠납니다. 새음을 통해 알게 된 수많은 여름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갑니다 하셨네요. 하시면서 좀 전에 전해드렸던 얼후 연주곡 Put Your Hands Up을 청하시기도 했어요. 오늘 원래 선곡되어 있던 곡인데 텔레파시가 좀 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310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7177번 쓰시는 분, 한참 청춘 시절 놀거리 먹거리 귀하던 80년대 초에 망상 해수욕장에서 이른 아침 모래 속 조개 잡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 이제 모두 60대 중후반이네요. 세월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7177번 쓰시는 분,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추억 속에 어느 여름을 떠올리셨네요. 이번에는 Summer Snow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민요 오 왈리 왈리

를 노래한 곡인데요. 오 왈리 왈리보다는 The Water is Wide라는 제목이 더 익숙하시죠? 이 곡을 일본의 아키라 센주가 편곡했고요. 노르웨이 가수 시셸이 노래하고 루마니아 출신의 팬플루티스트 기오르게 잔피르가 함께합니다. Summer Snow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미셸 숀베르그가 작곡한 뮤지컬이죠. 미스 사이공 가운데 The Last Night of the World 전해드렸어요. 두 주인공 크리스와 킴이 함께 부르는 노래죠.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로버트 본필리오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 역시 뮤지컬 넘버였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사랑의 이중창 크리스틴과 라울이 부르는 듀오 All I Ask of You. 이 곡을 클리프 리차드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듀오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Summer Snow였어요. 원래 그 일본의 드라마 TV 드라마를 위해서 만든 곡이죠. 아키라 센주가 편곡해서 만들었는데요. 노르웨이 가수 시쉐리 노래했고요. 기오르게 잔피르의 판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표지은 씨, 새음 들어야 하는데 이어폰을 안 가져왔네요. 급히 새로 사서 듣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필요하셨던 것이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네, 들으시는군요. 표지은 씨 고맙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반 선물입니다. 독일의 어쿠스틱 밴드 Quadro Nuevo의 새 앨범 Inside the Island CD 그리고 LP를 준비했습니다. 과드로 누에보는 독일 출신의 멀티악기 연주자 물러 프란첼과 안드레아스 힌터제허가 베이스와 기타 연주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밴드죠.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으면서 새 앨범에 그리스의 사모스 섬을 테마로 한 음악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리스 전통춤인 제이베이코 박자의 자작곡 제이 베키코 박자의 자작곡부터 하리스 알렉시우의 또 딴고 디스네 펠리스를 편곡한 작품까지 11곡의 그리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앨범 청취자 10분께 드릴 텐데요. 5분께는 LP를 5분께는 CD를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실 때 CD 혹은 LP 중에 원하시는 음반 하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지구에서 우리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곳은 라틴 아메리카죠. 정반대의 위치에 계절도 반대여서 궁금하고 매혹적인 곳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그 중에서도 바다를 따라 길게 늘어선 칠레에 갈 수 있다면 푸에르토몬트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 푸에르토몬트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칠레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푸에르토몬트는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나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파타고니아로 향하는 관문이자 바다와 화산, 차가운 남극의 바람이 만나는 곳이죠. 독일 이주민들이 오래 정착했던 곳이라 독일풍 건물이 꽤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번화한 이 항구 도시엔 항구다운 풍경이 있고 항구다운 노래 푸에르토몬트가 있지요.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푸에르토몬트는 우루과이 그룹이 만든 곡입니다. 1968년에 우루과이 그룹 로스 이라쿤도스의 보컬 에두아르도 프랑코가 만든 노래라고 하죠. 원래 이 곡의 제목은 포르투 아몰, 당신의 사랑으로 였지만 푸에르토몬트라는 이 지명을 붙이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떠올리게 하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이 그런 것처럼 항구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상하게 항구는 이별 혹은 작별의 정서가 더 강하죠. 푸에르토몬트에도 이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연인들, 수없이 입맞춤을 나눈 뒤 모든 추억을 바다에 남겨둔 채 돌아서는 이별 이야기가 새겨져 있죠. 노래가 워낙 인기를 얻었기 때문인지 푸에르토몬트 바닷가에는 이 노래 속의 연인들을 새긴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쉽게 가서 닿을 수 없는 곳, 그래서 노래로 자주 가보고 싶은 항구 도시 푸에르토몬트를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파트리시아 살라스는 12살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작곡을 시작했다는 탁월한 뮤지션인데요. 자매들로 결성된 보컬 그룹 프레퀀시아 모드를 결성해서 1970년대 후반 남미 전역과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6년부터는 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누에바 칸시온 운동의 주축이 돼서 칠레의 민요와 라틴 아메리카의 고전들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지요. 자작곡을 통해서는 칠레 민중의 삶을 담아내고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인들은 국가보다 대륙을 더 우선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하는데 푸에르토몬트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우루과이의 전설적인 밴드가 만든 곡이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 기꺼이 칠레의 항구 도시 이름을 붙인 곡. 흥미롭게도 이 곡을 만든 에두아르도 프랑코는 푸에르토몬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칠레 가수 파트리시아 살라스가 부른 푸에르토몬테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칠레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로베르토 브라보의 연주,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죠. 영화 Somewhere in Time, 사랑의 은하수의 테마곡 존 베리가 작곡한 곡이죠. 전해드립니다.

또도 깜비아, 모든 것은 변합니다. 라는 노래였죠. 칠레의 훌리오 눔하우셀라는 그 밴드 길라파윤이라는 그룹의 창단 멤버인데요. 그가 작사 작곡하고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피해서 스웨덴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이 작사 작곡가가 말이죠. 1982년에 조국과 칠레 국민들에게 바친 곡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억,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노래한 곡이었어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사랑의 은하수의 테마 존 베리가 작곡한 Somewhere in Time, 칠레 출신의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브라보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파리가 생각나는 음악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Si tu vois ma mère, 네가 내 어머니를 본다면 이라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시드니 베셰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였고요. 그리고 클로드 르테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첫 장면에 흐르면서 아마 이곡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이 곡이 참 오래도록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극장을 나설 때까지. 그리고 또 신청곡으로도 많이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이죠. 1947년에 발표한 곡. 피아프가 직접 작사도 하고 노래 부른 곡이었습니다. 0232번 쓰시는 분, 스페인 엘체에 사는 노엘 몬테나스입니다. 기억하실런지요? 서울의 마르가리타와 2주째 여행 중입니다. 여기는 폴란드 그단스크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번역을 돌려서 보내신 건지, 네. 예전에, 맞아요. 기억납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이 스페인의 친구 있다고 소개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스페인에서도 듣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두 분이 함께 여행 중이시네요. 네. 폴란드의 그단스크는 지금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라팔로마입니다. 비둘기죠.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의 세바스티안 이라디에가 작곡한 곡인데요. 쿠바에 방문을 하면서 그 하바네라 리듬으로 쓴 곡입니다. 라팔로마. 이 곡을 오늘은 에이커 빌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들어보시죠.

새를 노래한 새 곡의 곡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꾸꾸루 꾸꾸 팔로마, 비둘기, 구슬픈 소리로 우는 야생 비둘기를 의미하죠.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 곡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가수 싱어송라이터 안나베가 이끄는 안나베 and the Hot Bones, 안나비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왜냐하면 네, 안나 베니오쉬 이름이 그렇습니다. 안나베와 핫본스의 연주와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라 골론드리나 제비였죠. 이 곡은 브라질의 가수 카이타노 벨로스가 노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라 팔로마 비둘기를 에이커 빌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황혜경 씨, 안트베르펜에서 브뤼헤로 가며 콩을 듣습니다 하셨네요. 음악이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셨네요. 아주 예쁜 운하 도시죠. 브뤼헤로 가시네요. 아주 네, 그것도 날씨가 좋으면 좋겠네요. 그 운하를 배를 타고 가면서 보면 참 예쁜 마을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네, 황혜경 씨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로베르토 발리, 미국의 더블 베이스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로베르토 발리가 작곡한 탱고 누에보, 땅고 누에보 들어보시죠.

스페인 미니어 로망스, 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곡이죠. 이 곡 오늘은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에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끼마이, 누가 그 누가 나만큼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노래했는데요. 끼마이를 밀바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땅고 누에보, 밀롱가 리듬의 연주곡이었죠. 미국의 더블 베이스 연주자인 로베르토 발리의 작곡 그리고 그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텃밭에 한 줄 심은 고구마에 고구마 순을 벗기는 작은 노동도 새음과 함께라면 즐겁네요. 또 9056번 쓰시는 분, 오늘 밭에서 고추 따고 다른 여러 가지 수확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수확하신 작물들 사진도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핑크 마티니의 라 솔레다드, 고독 이어드리죠.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데폴로네스 가운데 앞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를 모티브로 만든 곡이죠. 핑크 마티니입니다.

세상에 대해, 감정에 대해, 또 일상과 사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들은 힘든 시간을 견디는 자신만의 방법을 하나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마음이 복잡할 때면 스스로 지은 호숫가 작은 탑 속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가 택한 건 자신의 감정과 일상을 기록하는 일이었죠. 차이콥스키는 폰 메크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뎠다고 합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에서 동물의 뼈와 돌멩이를 수집하며 은둔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글렌 골드는 콘서트에서 과감하게 은퇴한 것으로, 또 세상과 접촉하는 대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을 택했죠. 누군가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기록을 시작했으며, 또 누군가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수집하며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며, 누군가는 대책 없이 짐을 꾸리며, 또 누군가는 걷고 또 걸으며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겠죠. 생각해보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스트의 힘으로 부풀기도 하고, 거품낸 달걀의 힘을 빌리기도 하며, 버터의 성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빵이라도 저마다 다른 과정을 거쳐 부풀고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완성하느라 겪어야 할 시간은 얼마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까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도 하지만 나에겐 나에게 맞는 처방전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겠죠. 살아온 시간만큼, 고민한 흔적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문제들을 견디고 해결해 왔을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우리가 예전보다 더 지혜로운 답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거라고 믿습니다. 강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나만의 휴식법, 고독을 다스리는 법,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법,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지킬 수 있는 근사한 무언가를 가졌는지 돌아보는 저녁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나만의 방법. 여러분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하는 일말의 깔모 델라 세라, 고요한 저녁바다.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번호 32 하이페츠 페나리오 피아티고르스키 트리오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1번 D장쇼 도이치 번호 82 하인츠 올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악은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준비했는데요. 오늘 연주를 맡을 장 막스 클레망 1950년대 몽테카를로를 중심으로 활약했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잊혀졌다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테이프가 발견이 돼서 CD화 됐습니다. 정말 우주를 보는 듯한 충격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연주인데요. 5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장 막스 클레망의 첼로 1958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 막스 클레망의 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이 발견된 것이 프랑스지만 CD화 최초로 된 것이 우리나라였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대략 한 30년 전쯤의 일인데요. 그 이후에는 마스터 테이프 손실이 돼서 더 이상 회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LP로는 발매가 됐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장 막스 클레망의 첼로 1958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1번 D장조 도시번호 82 하인츠 올리거가 주요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1번 D장조 도이치모노 82 하인츠 올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입니다. 이 아렌스키 참 매력적인 그런 작곡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음주와 도박으로 건강을 해쳐서 일찍 세상을 떠난 점이 안타깝습니다. 피아노 3중주 1번은 아렌스키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죠. 구성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이 곡의 피아노 파트는 여기저기서 효과적인 리듬과 음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어딘가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곡 1번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성 역시 같은 D단조죠. 이 작품에서는 아렌스키가 지도한 바 있는 라흐마니노프나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음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명연이죠. 야시 하이페체 바이올린, 레나드 페나리오의 피아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의 첼로 연주, 1963년 레코딩입니다.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번호 32 함께하십니다.

안토는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번호 32 야샤 이페체 바이올린 레나드 페나리오의 피아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의 196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로 갑니다. C장조 작품 번호 17 안나 페드로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안나 페드로바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오늘 명인주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맹렬하고 뜨거운 여름도 이 시간 앞에선 서서히 누그러지는데요. 말만 들어도 어쩐지 시원해지는 절기 입추에 들어섰습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밀 때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오늘 첫 곡 한혜진이 작곡하고 가야금으로 연주합니다. 낙엽이 물드는 소리.

편지였습니다. 최태영의 해금과 유태환의 건반 연주였고요. 먼저 함께 하신 첫 곡 한혜진의 가야금으로 낙엽이 물드는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악기들이 있죠. 바로 바람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관악기들인데요. 국악기엔 대금, 피리, 태평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대금 연주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봉장최로, 봉장은 전설의 새 봉황을 의미합니다. 새소리를 흉내낸 가락들이 펼쳐질 텐데요. 이생강의 대금, 허봉수의 장구, 이호용의 증연주로 함께 하시죠.

봉장쥐, 이생강의 대금, 허봉수의 장구, 이호영의 징 연주로 전설 속 봉황의 울음소리를 닮은 대금 선율 만나보셨습니다. 대금이 들려주는 바람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한여름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옛 노래 이어드립니다. 여창가곡 개면조개락, 바람도 쉬어넘고,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여창가곡 특유의 느리고 깊은 호흡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창가곡 개면조개락 바람도 쉬어넘고 김연기의 노래와 이재화의 검은고였습니다. 이어서 민요 새 타령을 주제로 한 창작음악 전해드릴 텐데요. 25현 가야금과 아카펠라, 민요 창법이 어우러져서 새 타령 선율을 역동적인 리듬으로 흥겹게 표현했습니다. 조원행 작곡, 아카펠라와 25현 가야금을 위한 새 타령, 중앙 가야스트라의 연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아카펠라, 김일륜과 가야금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0: 익숙한 민요 세타령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창작 음악이 됐습니다. 조원행 작곡 아카펠라와 25연 가야금을 위한 세타령. 중앙가야스트라의 연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아카펠라, 또 김일륜과 가야금 친구들의 노래였습니다. 같은 세타령이라도 어떤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판소리 적벽가 속에서 세타령 대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난입니다.
1: 저조 가끔 목을 움추며 정우가 귀에서 화살이 소르르르 지내가고 목놈으로 칼날이 번뜩번뜩 흐는구나. 정욱이 여짜오지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승상님 목을 누려 사면을 살피소서. 아 인자 진정 조용하냐? 예 조용합니다. 조조 망 목을 누리라 그랬지. 의외의 매추리 한 마리가 조조 말금 사이에서 날아가니 아이고 영우가 내 목이 있나 보아라. 정욱이 웃고 대답하되 승상님 목이 없으시면 어찌 말씀을 하오리까. 조조 무색하여 그게 매초리더냐? 소금 발라 바싹 꾸면 한 잔 술 안 주까 좋으니라. 이 급한 중 입맛은 꼬가시오 그려. 매초리한테 놀랬단 말 불가 사문어 타인이로다. 초조 정신을 차려 경계 잠깐 살펴보는 뒤 산천은 흠준혹 수목은 촉냐은 뒤

0: 싸운 게 고향 생각한 조들이 조성상을 원망하여 우는지 이게 모두 귀성이라
1: 대영옥
0: 알시오
1: 대척도 알시오
0: 보려

0: 소탱 조윤현
1: 4, 7,
0: 100만.

0: 아오. 처가마기 가륜하다. 출인양요랭병인들 어디들랑 병이 좋다고
1: 그렇지?
0: 작년을 할머니

절망에 벗어났다 화병하고 지마라 노고지리 노고지리 처제옥 날색 황계

이리로 가면 뱅당 그르르 저리로 가면 행똥 행똥 사설만은 저 할미새

0: 오리익.
1: 적벽화전에서 목숨을 잃은 조조의 군사들이 새가 되어 나타난 장면이었죠. 판소리 적벽가 속의 새타령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와 조용수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여러분은 지금 국악의 향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새벽의 풍경을 그려낸 두 곡으로 고요한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곡, 새벽 안개, From 310의 연주, 김성광 작곡 Don River, 연희별곡의 연주입니다.

김성광 작곡의 Don't Leave Her, 연희별곡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From 310의 연주, 새벽 안개였습니다. 저희 국악의 향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와 함께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끝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뜻을 모은 4인조 퓨전 국악 앙상블 그리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창부가락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입추인 오늘 아침은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로 시작합니다. 파도가 속삭이는 소리인데요. 아침바람에 흔들리는 자연의 소리와 여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오늘은 가사 없이 브라스 연주로 들어보시죠. 시카고 브라스 퀸텟이 연주합니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파도가 속삭이는 소리, 시카고 브라스 퀸텟이 전해드린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요하임 크반츠의 플루협주곡 주장조입니다. 알레그로, 아리오소 메스토, 프레스토까지 볼프강 슐츠의 플룻 연주, 필립 엉트루몽이 지휘하는 빈 쳔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볼프강 슐츠의 플룻 연주로 요한 요하임 크반츠의 플룻 협주곡 쥐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필립 멍트루몽이 지휘하는 빈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하실 음악, 헨델의 곡인데요. 20대 헨델이 나폴리에 머물던 시절에 작곡한 세레나타, 아체스, 갈라테아, 그리고 폴리페무스 중에서 저음이 돋보이는 폴리페무스의 아리아,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베이스 크리스토프 퍼브스가 노래하고요. 조나던 코인이 이끄는 아르칸젤로가 연주합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가 요정 갈라테아를 향한 가질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며 부르는 노래,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넓은 음역대를 오가며 천천히 움직이는 선율에서 폴리페무스의 절망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헨델의 세속한 타타, 아치스 갈라테아, 그리고 폴리페무스에 들어있는 이 곡, 베이스 크리스토퍼 퍼브스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함께한 연주한 단체는 조나단 코엔이 이끄는 아르칸젤로였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 코드를 위한 소나타 6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9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다섯 개 악장 구조인데요. 특이하게도 가운데 3악장은 바이올린 없이 합시 코드 독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키라자니스의 바이올린, 줄리아 누티의 합시코드 연주를 함께 들어보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디를 위한 소나타 6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9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키아라 자니 씨, 합시코디 연주에는 줄리아 누티였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스페인 음악가 가스파르 산스의 스페인 원곡 전해드립니다. 셀레도니오 로메로의 기타 연주를 함께 하시죠.

17세기 스페인 음악가 가스파르 산스의 스페인 원곡을 셀레도니오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3클 끝곡 라모의 원곡 떠돌이 기사들 중에서 골랐습니다. 미뉴엘 렁트 느린 미뉴엣을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라모의 몽곡 떠돌이 기사들 중에서 미뉴엘 렁트 느린 미뉴엣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얼마 전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첫 수상자를 발표한 이후 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 바리톤, 레나토 브루스온 등 클래식 음악, 특히 오페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시아 출신 예술가로는 조수미 씨가 첫 수상자였습니다. 앞서 작년 5월 조수미 씨는 프랑스로부터 문화예술공로 훈장 꼬망뒤르를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올해로 세계 데뷔 40주년을 맞은 조수미 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이념을 초월해 나누는 언어다. 그 언어를 지닌 나에겐 책임이 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목소리의 진정한 쓰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0: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조르주 비제의 집시 카르멘. 오늘의 레노드가 지휘하는 프라 피라모니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음악은 이념을 초월해 나누는 언어다. 그 언어를 지닌 나에겐 책임이 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목소리의 진정한 쓰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말입니다. 이념을 초월한 언어로 맡겨진 책임을 따라서 무대 위에서 40년 세월을 성실하게 보내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조수미는 말합니다. 앞으로 그 목소리 더 근사하게 쓰이기를 응원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에릭 사티의 주트브 당신을 원해요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작곡가들의 휴가지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흐마니노프가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8월의 주제 음악회 예습학입니다. 오늘 어떤 음악회 미리 만나볼지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도 서울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서 올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동시 내려져 있어서 밤새 열대야로 곳곳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울의 현재 공식적인 종로구 송월동의 아침 기온이 29도로 기록 중인데 16일 연속 열대야가 되겠고요. 양천구가 31.5도로 현재 전국에서 아침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뜨거운 아침 열기가 낮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오늘날 최고 기온 서울, 광명, 용인, 여주, 양평, 고양 등 수도권은 대부분 39도, 광주가 38도로 서쪽이 이렇게 덥고요. 세종, 대전, 대구도 37도, 부산 35도, 강릉 32도 등으로 역시 동쪽도 덥긴 하지만 서쪽의 극한 폭염이 입추인 오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그나마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5도, 일요일은 33도로 폭염의 기세가 약간씩 꺾이긴 하겠습니다.

전망이 있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도 더불어 아침 9시부터 일찌감치 매우 높은 단계 오후 3시까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오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쁘겠고 그 밖에 대부분 서쪽 지역도 나쁘겠습니다. 당분간 풍량특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이나 남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겠는데요. 제주 해안에 강한 너울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한편 내일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그 밖에 경상권과 제주 산지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아베크 변주곡, 작품 번호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7 하나 9 하나 쓰는 분입니다. 제 문자 메시지가 출발 FM과 함께

로 잘 가고 있는 게 맞죠? 저 여기 있어요. 여기요. 지난 학구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잘 왔습니다. 옳게 왔네요. 지난 학구 하나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426 쓰는 분입니다. 여차 저차에서 가진 사흘간의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롯이 음악과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아침. 8월에 얻은 귀한 행복의 시간입니다. 첫 선곡부터 참 좋네요. 5426 쓰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조수미의 음성으로 집시카르멘 들었었는데 아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5426 쓰는 분.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이어서 더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우리 5426 쓰는 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09 하나 쓰는 분입니다. 어제부터 2박 3일간 강릉에 휴가 왔습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꼈고 송정해수욕장 해수욕은 몸과 마음을 식히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속초 쪽으로 가면서 놀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같이 여유있게 즐기고 있는 이 시간 소중하기만 합니다. 309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계획 세우면서 오늘은 어디에서 놀까 너무너무 좋은 계획인데요. 놀 계획 어디를 선택 어디에서 놀까 아 진짜 행복한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더 각별히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309 하나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작품으로 69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듣겠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작품번호 69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였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스비아토슬라프 리트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슈만의 아베크 변주곡 들려드렸는데요. 그 이번 주 화요일이었었나요? 초등학생이 그 콩쿠르에 나가는데 콩쿠르 연주곡이라고 꼭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에 언젠가 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들려줬습니다. 그 초등학생 잘 듣고 있으면 오른손 엄지 척 한번 보지는 못하지만

콩쿠르 잘 치르길 바랍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8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내한 공연 음악회 예습하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8월 30일 일요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연주할 스메타나의 피아노 3중주 준비했습니다. 19세기 체코의 작곡가 베드리지우 스메타나는 자신의 개인사를 잘 드러내지 않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개의 작품만큼은 예외입니다. 나의 생애로부터 라는 부제를 붙인 현악 4중주 1번과 오늘 들으실 피아노 3중주 작품 번호 15번입니다. 피아노 3중주는 1855년 30살의 젊은 아빠 스메타나가 어린 딸 베드리스카를 성홍열로 잃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썼던 곡입니다. 그로부터 20년쯤 지나서 스메타나는 청력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당시 그가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쓴 편지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비범한 재능을 지녔던 내 첫딸아이의 죽음은 내가 이 피아노 3중주를 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이 곡을 프라하에서 연주했을 땐 청중의 반응도 평론가들의 평가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당시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프란츠 리스트가 이 곡을 듣고 크게 감동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연주하도록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을 오늘 듣겠습니다. 베드리지우 스메타나의 피아노 3중주 작품번호 15번 중에서 3악장입니다. 피날레 프레스토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스메타나 피아노 3중주 작품번호 15번 중에서 서막장 피날레 프레스토 들었습니다.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8월엔 하반기에 열릴 음악회 예습하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일요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릴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그 음악회 미리 레퍼토리를 들어봤습니다. 2604 쓰는 분입니다. 하루 휴가 내고 딸내미와 2박 3일 서울 여행 출발합니다. 양산의 폭염을 겨우 탈출했더니 이번엔 서울 폭염을 만나게 됐네요.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부터 덕수궁, 한강, 서울 구석구석 신나게 누비면서 추억 한가득 만들 예정입니다. 시원한 추억 많이 만들어 오세요. 2604 쓰는 분이었습니다. 양산에서 서울로, 양산이 40도 넘어 42도까지 올라갔었죠. 기록을 세웠었는데 아유, 서울도

앞서서 최영우 씨가 전해주셨던 것처럼 진짜 많이 덥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3보 이상 탑승입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도 따님과 함께 오시니까 마음만은 시원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씩씩하게 여기저기 다 재미있게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04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기관권 보내드릴게요. 유튜브 댓글로 BSI1893 쓰는 분입니다. 휴가입니다. 3시간 뒤에 비행기를 탑니다. 와, 좋으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클래식 들으니까 설레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기분이 두 배로 더 좋네요.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 유튜브 댓글로 BSI1893 쓰는 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 이렇게 설레세요? 와, 좋으시겠습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 부지런히 서두르신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휴가 직전에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출장 이렇게 그 갈 경우에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급할 때는. 그러면은 비행기를 놓칠 때도 있죠. 아, 이 얘기 한번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제일 하수는 일단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역으로 가서 뭐 KTX라든지 SRT. 중수는 만약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면 울산이나 진주 쪽의 공항을 그 비행기 편을 알아보죠. 저 같은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제주를 알아봅니다. 제주로 가는 비행기. 제주에서는 각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많거든요. 제주에서 환승.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환승하는 거. 아, 이거는 이게 경험과 돈 많이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주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와 무용담처럼 해줬었는데 비행기 타러 가신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금 비행기 타러 가시는 분들 진짜 좋겠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1, 2악장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금요일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빛내줄 연주자들, 아이고, 이분들 빠지면 서운하죠. 듣겠습니다.

요한 시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1043 중에서 1악장 레그로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 오늘은 힐러리 한과 마가렛 바티스의 바이올린 제프리 케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트림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는 8416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바흐의 협주곡 바흐 작품으로 1043번 1, 2악장 출발의 팬과 함께 제19곡이었는데요. 월요일에 이 슌스케 사토와 제피라 발로바 일부모드로 연주가 있었고 화요일엔 이사벨 파우스트와 크리스토프 포펜의 바이올린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의 연주 수요일에 다비드 오이스트라우와 이고르 오이스트라우의 바이올린 유진 구슨스가 지휘하는 로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어제였습니다. 목요일 아망딘 베어와 알바로카의 바이올린과 리 인코뉴티 연주 오늘은 힐러리 한과 마가렛 바티엘의 바이올린과 제프리 케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트림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주 어떤 곡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이 시간 꾸며갈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금옥씨입니다. 우리 탁구장에 이재후라는 회원이 있어요. 그 회원 볼 때마다 출발할 팬과 함께가 생각납니다. 이금옥 씨였습니다. 그 회원 탁구 잘 치나요? 치키타 요즘엔 바나나 플릭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좀 그분이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쳐서 신기하게 휘어져 들어오는 예, 그런 공이 있습니다. 탁구에. 탁구 선수들 이렇게 공 치는 거 보면 뭐 멋진 기술도 참 눈에 들어옵니다만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서비스를 넣기 전에 손바닥 위에 탁구공을 올려놓습니다. 그 작은 탁구공, 플라스틱 공인데 그 공을 마치 보석을 바라보듯이 정말 정성스럽게 그 눈빛이 그 표정과 그 태도가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보석을 바라보듯 탁구공을 쳐다보는 탁구 선수들. 이금옥 씨 비롯해서 이금옥 씨 다니는 그 탁구장 회원들 건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8시 1분 됐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말했습니다. 음악은 경계 없이 이념을 초월해 나누는 언어다. 그 언어를 지닌 나에겐 책임이 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목소리의 진정한 쓰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에릭 사티, 주드브, 당신을 원해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음성과 데이비드 폴먼이 지휘하는 퀘른 뉴 라이너쉽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조수미 씨가 상 받고 훈장 받을만 하네요. 얼마 전에 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조수미 씨가 이탈리아에서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프랑스 에서 문화예술공로 훈장 꼬망드르를 받는 영광도 누렸었는데요. 멋진 음성이었습니다. 사하나 이구 쓰는 분입니다. 40여 년 한결같은 애청자 80살 소율 할머니입니다. 35년 전 사연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여전히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루를 행복하게 여는 출발의 팬과 함께와 함께하는 일상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하나 이구 쓰는 분이었습니다. 35년 전이면 1991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35년 뒤에 또 이렇게 보내주세요. 35년 전에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두 번째 사연 소개가 됐었고 여전히 잘 듣고 있다고. 사하나 이구스는 우리 소율 할머니였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세요. 35년 만에 소식 전해주셔서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잘 듣고 계시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사하나 이구스는 분이었고요. 2690 쓰는 분입니다. 원래는 8시부터 들었는데 부서 변동으로 7시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못 듣고 계실 확률이 높네요. 2690 쓰는 분 일하고 계셔서 언제나 차분한 아침 잘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690 쓰는 분. 2690 쓰는 분이 듣고 계시거나 듣지 못하고 계시거나 저희가 우유식빵 교환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부서로 바뀌었으면 핵심 부서로 가셨군요. 2690 쓰는 분 책임이 더 막중해지셨겠습니다. 유한 슈트라우스입니다. 라데츠킹 신곡 듣겠습니다. 작품으로 228번. 오늘은 빌리 모스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빈 유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라데츠 갱신곡 작품 번호 228번이었습니다.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112 쓰는 분입니다. 어제 이벤트 참여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이벤트 했었죠. 200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렸습니다. 100분께는 선착순, 100분께는 무작위 이 추첨이었었는데요. 당연히 100명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다들 얼마나 빨랐던 거예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듣던 출발의 팬과 함께 집에 와서도 항상 아침마다 듣습니다. 나이 마흔의 첫 아기, 벌써 9개월 됐는데 아기가 이렇게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랐어요. 0112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와, 9개월 진짜 예쁘겠습니다. 아유, 아기 냄새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0112 쓰는 분. 물론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죠. 어렵죠. 쉽지만 않은 게 아니라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주 하나를 키워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그 수고보다도 더 많은 행복이 있을 테니까 아, 참 좋으시겠습니다. 0112 쓰는 분. 어제는 당첨 안 됐는데 오늘은 저희가 우유식만 교환권 0112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4033 쓰는 분입니다. 느긋하게 출발해 팬과 함께 와 아침을 즐기고 있었는데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 방에 가봤더니 나가야 할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같이 나와서 전철역에 내려줬는데 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왔어요. 차 세워놓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4033 쓰는 분이었습니다. 따님이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 고마움을, 이 수고로움을. 나중에 지금 따님이 아드님이나 또 따님을 낳게 되면 아이고 우리 엄마도 그때 그랬었는데 우리 아빠도 그때 그랬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겠죠. 4033 쓰는 분 애쓰셨어요. 1시간 일찍 나오시느라고. 우유식빵 교환권 4033 쓰는 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공연 선물인데요.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 체인볼에서 열리는 원재연과 김수연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 공연에선 부조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작품 2곡 콘체르탄테 듀에티노와 환상곡 쾌일번호 608번 비롯해서 슈베르트, 드뷔시, 파르트, 거슈네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오늘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1873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70세 생일을 며칠 앞둔 1943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3분의 2는 고국에서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으로 이주해 지냈습니다. 그가 평생 그리워한 곳은 가족 별장이 있던 고국 러시아의 이바노프카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를 대신해 외할머니가 라흐마니노프를 돌보며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주었는데 그에게 남겨진 어린 시절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바로 이바노프카에서 친척들과 보낸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동남쪽으로 500km 떨어진 이곳은 넓은 들판과 빽빽한 숲이 둘러싼 작은 마을인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사촌 누이 나탈리아도 여기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유명 음악가로 성장한 뒤에도 거의 매년 여름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피아노를 치고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에서 곡을 쓰고 정원 테이블에 앉아 악보를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교향곡 2번, 회화적 연습곡 작품번호 33번, 첼로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3번 같은 곡들이 탄생했습니다. 또 직접 마구간을 관리하거나 넓은 농장을 거닐면서 자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러시아가 혁명에 휩싸이면서 그가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꾼 별장은 파괴됐습니다. 이후에 라흐마니노프는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기교파 연주자이자 새로운 낭만이 담긴 곡을 쓰는 작곡가로 알려져서 큰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고액 세납자 순위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옅어지지 않았는데 그는 맨해튼에 마련한 고급 아파트 내부를 이바노프카의 별장처럼 꾸미고 동양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러시아 음식을 즐기면서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 별장에서의 추억을 곱씹었겠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작품으로 27번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사이먼 라트리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작품으로 27번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사이먼 라트리지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9719 쓰는 분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듣는데 신기해서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라흐마니노프가 듣고 싶어서 전악장 틀어놓고 출근 준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2악장까지만 듣고 나와야 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죠. 그런데 출근을 하는데 3악장을 들려줍니다. 요즘 일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지 뭔가 좀 울컥하고 눈물 날 보냈어요. 오늘 하루도 힘내겠습니다. 모두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9719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운명적이라고 합니다. 9719 쓰는 분과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가 운명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 고맙습니다. 9719 쓰는 분. 요즘에 조금 힘드셨군요. 일도 또 여러 가지로. 지나가겠죠.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9719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9478 쓰는 분입니다. 오늘 10시에 인사 발표가 납니다. 내심 기대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듣고 며칠간 소가리를 했습니다. 이겨내려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든든하게 먹고 힘내서 출근합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도 일상의 편안함으로 돌아가도록 힘을 주고 있네요. 9478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기운 내십시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진짜 고수는 그럴 때 근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고수의 장면. 예, 9478 쓰는 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내년 이맘때 오늘 10시 인사 발표가 나는데요. 원하는 대로 됐다는 것을 미리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때뿐이죠 뭐. 인생 깁니다. 9478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휴대전화번호 6912 쓰는 분입니다. 한 줄 느린 선율로 하루를 편안히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쾌일 번호 331번 1악장 안단테를 신청합니다. 3악장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1악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유명하다고 생각한다고 6912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한번 들어볼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쾌일 번호 331번 중에서 3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원래는 1악장, 3악장을 들어야 되는데 1악장을 뒤로 돌리고 3악장 론도, 알라투르카, 알레그레토 1악장 주제와 변주 이거를 먼저 이렇게 순서를 좀 3, 1로 바꿔서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셈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퀘엘번호 331번.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3악장부터 들었습니다. 론도, 알라트루카, 알레그레토, 1악장 주제와 변주, 크리스토퍼 에센바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색다른데요. 3악장부터 들으니까 약간 그 그림 볼 때 그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6155 쓰는 분입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 사는데 매일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중 한 곳으로 운전하며 출근합니다. 매일 듣는데요. 오늘은 홍성으로 갑니다. 55분 동안 듣고 있어요. 6155 쓰는 분이었습니다. 내포지방에 사시는군요. 이곳의 그 사투리, 방언이 참 독특합니다. 충청도 사투리에 충청도 방언의 극강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쪽 동네 사는 분들만 쓰는 단어일 텐데 시절피우다라는 단어를 이곳 분들이 사용합니다. 미련한 짓 한다라는 것을 시절피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충청도 사투리의 최고봉이지 않을까. 아마 시절을 잘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미련한다는 뜻일 텐데 오늘 제 목소리가 더 근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쇼팽의 녹턴, 작품으로 9의 2번인데요. 페르난도 SP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재영, 김학석,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출발의 FM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출발의 FM과 함께는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